0: 纵横派 FM 91.4延吉综合广播。
1: 走，带你去看沿途的风景。
2: 手要。

사랑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8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C제17차 당대회 대표들이 시당위 보고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여 연결재반 사업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분투의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해외 결제 봉사를 최적화해 문화관광 상무의 질적 향상과 교육 증대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시제 17차 당대회가 개막한 뒤 당대표들은 시당위 보고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치면서 향후 5년 전시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둘러싸고 사명과 담당을 이야기하고 실천 경로를 함께 모색하면서 연결재반 사업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분투 역량을 모았습니다. 토론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습니다. 대표들은 실제와 결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표들은 시당위 보고는 주제가 뚜렷하고 시야가 높으며 성과 총화가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이목포치의 중점이 뚜렷한 바 묵직한 성적표이자 선명한 로선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대표 류계동은 보고는 전시 발전에 뚜렷한 청사진을 그려주었고 청년 사업의 방향도 제시했다고 하면서 다음 단계 공청단 시위는 중심 인물을 둘러싸고 청년 인터넷 인재 대우를 잘 구축하며 신업태 청년 봉사를 실속 있게 하고 청년 연길 건설을 강화해 광범한 청년들이 연길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도록 인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보고에서는 공업 지지를 강화하고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방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기업 육성과 기업 봉사를 강화해 공업 경제의 건전한 운행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대표 라지국은 보고는 연결 발전의 실제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고 시야가 높으며 목표가 명확하고 조치가 실무적이며 공업 발전에 뚜렷한 청사진을 그려주었다고 하면서 다음 단계에는 이번 당대회 정신을 학습, 관철, 시달하고 공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에 힘을 모으며 안전성장, 증가량, 육성, 봉사 최적화 등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민속 특색 식품, 의약 건강, 인삼 등 우세 산업의 집군화, 규모화 발전을 다그치고 전시 공업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전력으로 추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둘러싸고 보고에서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의 흡인력, 파급력과 종합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 지속적으로 흥행하는 관광 목적지를 힘써 조성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대표 김명호는 사업 보고에서는 연길 문화관광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는데 첫째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관광을 연길의 전략적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연길을 동부가 휴가 관광 목적지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사업에서 전반적인 투자 유치와 상급 정책 확보 사업을 잘하고 명절 축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전반적인 문화관광 보호와 관광객 민원 봉사 기재를 잘 구축해 다음 단계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품 교체 정책을 시달하며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의 융합을 강화하고 연연울의 구역 공공 브랜드를 키우며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결구 창건에 힘써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대표 손수전은 이번 당대회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보고 정신을 사업과 창업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소비 촉진, 대외무역 안정, 개방 확대, 봉사 최적화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실천과 실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개척하는 데 상무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도시 건설과 관리 면에서 보고에서는 신형 도시화 전략을 견지하고 연길 로컬미화 행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회복력이 강하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 인민 도시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대표 마선위는 주택 및 도시 향진 건설 부문은 도시 승격 행동을 전개하고 낡은 소구역 개조와 사회구역 건설을 추진해 군중들의 거주 품질을 높이며 물공급, 열공급 등 지하과 관망 개조를 추진하고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강화하며 건축 시공, 가스 등 안전관 조사를 실속 있게 전개하고 도시 생명선 건설을 추진해 안전과 안정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표했습니다.
0: 9월 21일 우리시는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지식경연을 개최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로평문이 현장을 찾아 관람했습니다. 이번 지식경연은 시당위 동전부, 시민족 종교 사무국, 시 융합매체 중심에서 연합 주최했습니다. 전시 각 단위와 가두, 향진에서 온 10개 대표팀이 한무대에서 실력을 민족법치 선조난과 민족단결 실천자가 되고 단결의 긍정에너지를 적극 전파해 연결시 여러 민족 군중들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랍원에 따르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행된 뒤 처음 맞는 민족단결진보 선전주입니다. 이번 지식경연은 우리시 선전주관 활동의 일환으로서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선전을 촉진하며 실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해 민족 관련 법률 법규를 전방위적으로 보급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의 사상 공감대를 깊이 응집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돕고 한마음으로 분투하는 강대한 함력을 한층 더 모았습니다. 시 민족 종교 사무국 부국장 장민은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선전을 촉진해 민족 관련 법률 법규를 한층 보급하며 여러 민족 군중들의 사상 공감대를 응집해 민족 단결 법치 선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전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최근 연간 우리주는 대외개방 구역 우세에 입각해 외국인들의 연변 지역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외국 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질적 향상, 계좌 개설 절차 가속화 등을 통해 해외 결제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최적화해 우리주 해외 관련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외국 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주는 공항, 해외 상권, OA급 관광지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해외 은행 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하고 외국 카드 포스 단말기 배치를 다그쳤는다. 현재 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대 소비 장면을 전면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에서 해외 은행 카드를 접수하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해외 은행 카드 거래는 루개로 15,800건, 금액은 3,467만 8,300원에 달해 동기 대비 각각 28.3%, 34.8% 증가했습니다. 외국 카드 결제 접수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외국인 루드밀라는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은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할 때 불편함이 없고 소비도 아주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올가는 호텔에서 위챗을 다운받으라고 추천해줘서 설치했는데 모바일 뱅킹 기능도 개통해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층적이고 파급력이 넓은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전문 외화 환전점, 은행 외화 환전 창구, 해외은행 카드 현금 인출 ATM기 등 자원을 통합해 해외 금융 봉사망을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에는 외화 환전 지점 13개가 설치됐고 127개 은행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해외은행 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가 배치돼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과 환전 수요를 전면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들의 계좌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등 문제에 비춰 계좌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해외 업무 관련 구역에 외국인 전용 봉사 지점 22개를 설치하고 계좌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을 위해 루개로 개인은행 결제 계좌 1,591개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부은행 부행장 리환평은 외국인들이 연변에서 결제할 때 겪는 불편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관광 소비, 일상 출행 등

0: 핵심 장면을 중심으로 외국 카드 접수, 외화 환전 등 금융 봉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결제 과정의 막힘을 하나하나 해소해 외국인들이 연변에서 더욱 편리하게 소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연변의 대외 개방과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1: 연길에서 안심 소비 건설 사업을 깊이 좋은 조정 설비 운행 상황을 세밀히 점검했으며 상품 매입 명세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식품 매입 원천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원천적으로 식품 안전 위험을 예방했습니다. 검사에서 일부 상가 작업대 위생이 불합격이고 주위 파리, 먼지를 막는 산방시설이 부족한 등 문제가 발견되자 집업 일꾼들은 즉시 정돈 개선 의견을 하더라고 정돈 기한을 명확히 해 상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동시에 식품안전경영규범과 관련 법률법규를 선전 강행하고 상가들이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상시적으로 자체 검사와 자체 정돈을 잘해 문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도록 지도했습니다. 시시장감독관리국 북대본국 집업일꾼 서석영은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농산물 시장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며 편민 부대 시설을 보완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 관리를 엄격히 시달하고 고위층 빈과 종업원 건강증을 전면적으로 검사해 여러 면에서 군중들의 안심 소비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0: 그일 연길시 자원봉사자연합회는 연변대학 부속병원과 함께 시공안국을 찾아 건강무료진료 및 과학보급 강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건강과학보급 강좌에서 연변대학 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는 공안 민경과 보조경찰의 사업실지와 결부해 일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직업성 과로손상, 경추와 요추보호, 아건강 조절, 일상 재활 스트레칭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료 일꾼들은 알기 쉬운 말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과 방호 요점을 세밀히 설명하고 사업 중간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재활 스트레스 동작을 현장에서 시범해 전체 민경과 보조 경찰들이 과학적으로 일상 신체 관리를 하고 직업 건강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무료 진료 단계에서 연변병원 의료 전문가팀은 민경과 보조 경찰들을 대상으로 1대1로 자세 평가와 통증 문진을 진행하고 신체 상황을 세밀히 료했습니다. 경추 어깨, 허리 다리 통증 등 흔한 문제에 대해 개선 화된 재활 건의와 건강 지도를 제공했으며 각종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인내심 있게 답변해 민경과 보조 경찰들이 건강 우환을 조사하고 과학적인 신체 관리 방법을 장악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렬을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내용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 일곱 가지 혜택을 꼭 수령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육아보조금 외에도 임신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 생절계뿐만이든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비중정책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퇴원 시 직접 결산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더라도 사전에 의료보험 타지역 등록 절차만 제대로 해두면 환급 혜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출산수당, 흔히 말하는 출산휴가 월급입니다. 이것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 종업원을 위한 출산복지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당은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절강성 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출산보험에 가입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남성 근로자가 출산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아내에게 직장이 없을 경우 출산 의료비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0세에서 3세 사이 보편적 육아 현금 보조금입니다. 아이 한 명당 연간 3,600원, 월 300원을 지급하며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여러 명의 아이가 있다면 아이마다 이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보조금은

매년 부모가 직접 1회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입니다. 집에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고 부모가 정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월 2천 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시 신청하면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남성 배우자 출산 간호 수당입니다. 이 혜택은 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지역 규정에 따라 부동합니다. 아이 아빠들은 현지 정무서비스 대청에 방문해 해당 지역에 이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혜택은 특별출산장려금입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별도로 특별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둘째, 셋째 가정이나 현지 호적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형식도 일차성 현금이나 매월 또는 매년 지급 등 다양합니다. 거주 지역의 공식 정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햇볕을 쬐면 흰 머리가 늘어난다. 정말일까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듯 두피도 자외선이 노출되면 흰 머리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사실을 확대 해석해 불러일으킨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햇볕을 쬐면 정말 흰 머리가 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위험은 매우 작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주장 중 하나는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광표백 반응을 일으켜 머리를 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만약 햇볕을 많이 쬐서 흰 머리가 난다면 적도에 가까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백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인은 평균 35세 무렵부터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시아인은 30대 후반에서 40세 무렵, 아프리카에는 가장 늦은 45세 무렵부터 흰머리가 나타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반토족은 40세에서 50세 사이 이전에 흰머리가 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자외선의 영향이 소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색이 배어 나오면 염색된 것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평소 적양배추, 오디 등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색이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채소나 과일들이 염색된 것은 아닐까? 이런 채소나 과일을 먹어도 되는 걸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채소나 과일의 색이 빠지는 것은 대부분 자연 현상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천연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는 선명한 색깔을 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양가도 지니고 있습니다. 색소는 수용성 색소와 지용성 색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용성 색소입니다. 물에 잘 녹는 색소로 적양배추, 블루베리, 포도, 자색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붉은 비트에 함유된 베타사야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채소나 과일은 수확, 운송 또는 씻는 과정에서 비비거나 눌리는 등 기계적 외력을 바르면 세포가 손상돼 색소의 일부가 용출되면서 색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용성 색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동서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해피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문의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또 여러분들께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죠. 네, 오늘 준비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좋은 글과 재미나는 서품 그리고 민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먼저 좋은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과 다음.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뉴욕의 한 저명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많은 환자들이 입에 담는 만약이란 두 글자입니다. 나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난 일을 회고하고 그때 반드시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면접 시험전의 준비를 잘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렇게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소모를 가져올 뿐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이 습관처럼 쓰는 만약이란 말을 다음에 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만약 꼭 들어야 할 강의를 듣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들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은 이미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미 지난 일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문득 지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다음번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현실과 미래에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만약과 다음에 함께했는데요. 네, 이거야말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말 논리에 맞는 말이죠. 세상에 후회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 이 말은 실패자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이죠. 절대로 실패 차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뜻도 또 아닙니다. 만약을 다음으로 바꾸는 자체가 바로 교훈을 섭취함이죠. 참으로 의미 깊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민간 이야기 한편 준비했습니다.

0: 민간 이야기 한 농부의 세계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절의 한 농부가 무남 동료 외동딸을 마음 착하고 손발 부지런한 명넘어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다. 딸과 사위는 1년 365날을 치고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이 손모와 일한 덕으로 살림이 부쩍부쩍 늘어만 가는데 하여 농부는 딸네 집에 한 번씩 놀러 갔다 올 때마다 쌀이요 돈이요 피죽 같은 것을 적지 않게 얻어오곤 했다. 딸 시집 잘 보낸 덕으로 얻어먹고 얻어쓰는 것만으로도 여생을 편안히 보내게 되었다고 농부는 참못 흐뭇해하는데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식량도 다 떨어져 가거니와 돈도 그립고 해서 농부는 또 딸네 집으로 갔다.
1: 여보게, 쌀도 좀 주고 돈도 좀 봐주게.
0: 그런데 예전 같으면
2: 예, 가져가시오
0: 하고 선뜻 내줬을 사위가 이번에는 얼굴이 팽팽해가지고 땅벌 내쏘듯 한다.
2: 안 됩니다.
0: 이 추위가 곧 닥치겠는데 이 버선이라도 가져다 신으세요.
1: 그래도 딸이로구나.
0: 농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버선을 받아 옆구리에 끼고 딸네 집을 나섰다. 농부가 산준 턱에 올랐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농부는 나무를 하다가 앉아 쉬고 있는 사위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위는 장인의 옆구리에 버선이 끼인 것을 보더니
2: 가시려면 그냥 가실 게지 버선은 왜 가져가십니까? 이건 내가 신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0: 하면서 굴 뺏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농부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온갖 사설을 늘어놓으며 한식경이나 대성통곡을 했다.
1: 사람은 잘 살수록 깡쟁이가 된다더니 그게 헛말이 아니로다. 장인한테 버섯 한 주는 것도 그토록 아까워하다니 사위를 잘 봤다고 동네방네 입재시도록 자랑을 했더니 이게 무슨 꼴인고. 아이고 원통해라. 아이고.
0: 그러던 농부의 가슴엔 반발심이 치받쳤다.
2: 이놈 자식, 내 놈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내 아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놈보다 못할까.
0: 그 후로 농부는 딸네 집에 발걸음을 딱 끊고 마누라와 더불어 산전도 일구고 논도 풀어 이를 악물고 일을 했다. 어떻게 이래서라도 사위 못지않게 살 작정이었는데 10년을 하루같이 부지런히 일한 데다 아껴 쓰고 아껴 먹기까지 하니 야문 땅에 물 고인다고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농부의 환갑날이 닥쳐왔다. 농부는 환갑 잔치를 크게 벌리고자 邻근 동네의 한 집도 빠짐없이 모두 청첩을 띄웠는데 하지만 사위에게만은 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환갑날 아침에 딸내외는 생신대물을 한 술에 잔뜩 싣고 왔다.
2: 장인님, 그간 안녕하시옵니까?
0: 농부는 절을 올리며 인사는 사위에게 녹이 충전하여 호령했다.
2: 이놈아, 당장 물러가거라. 내게 언제 내 따위 사위가 있었던 게냐?
0: 하지만 사위는 꾸르앉은 채 벙글벙글 웃으며
2: 장인님께서 오늘 이토록 큰 부자가 된 것이 누구의 덕인지 아시옵니까? 제가 그때 그런 격장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장인님은 오늘까지도 그저 딸네 집에서 조금씩 얻어다 근근득식하는 처지였을 겁니다.
0: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농부의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1: 과연 옳은 말이로다.

얼마든지 손발을 놀려 일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의뢰하려고 만든 내가 잘못이었지. 생각해보니 과연 그렇구나. 자네가 나를 옳은 길로 이끌었네. 농부는 꿇어앉은 사위를 두손 잡아 일으켰다.

0: 내 민간 이야기 한 농부의 회심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정말 이 세상에 그냥 대가 없이 치러지는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네, 언제든 내 두 손으로 모아서 내 피땀을 흘린 것이야말로 진정 나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진달래 방송국 김은혁 사회뉴스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 음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29.9%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지방간염, 뇌졸중, 초기 증세와 같은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과도한 음주. 자신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또 사회 질서에도 아주 나쁜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음주 후 추태를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네,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110 구조대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2: 어이!
1: 예, 110입니다.
2: 어려?
1: 예, 110입니다.
2: 아야, 이모. 어제 말소를 들어보니 술을 하얀 것 같구만, 야.
1: 저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2: 용건? 용건은 무슨 용건?
1: 아, 용건을 말씀해 해결해드리죠.
2: 그래, 내가 딱 말해낸가?
1: 예, 예.
2: 이거 뭐, 내 차를 좀 찾아달래.
1: 차를 도둑 맞췄습니까?
2: 아, 답답하다. 도둑 맞힌 게 아니라. 내 지금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딱 모르겠단 말이오. 좀 찾아줘.
1: 그러면 어느 음식점에서 술들을 마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2: 아이고, 초진학부터 1차, 2차, 3차, 아, 5차까지 막은 게야. 그 다음에 딱 필름이 끊어진 건데 어디다 세워놨는지 기분서 생각해 간단 말이오. 좀 찾아줘.
1: 네, 그럼 그 혼자 마인 건 아니겠죠?
2: 아니, 사람 보기로 되거니? 아, 뭐, 내가 무슨 노선이야. 내가 혼자 마야 되는가? 여보.
1: 네.
2: 내가 어디나야? 김경일로, 마경일로, 최경리, 그럼 내 친구들하고, 그 다음 내, 이 욕을 마시오, 어래? 스치, 아, 모르겠다, 야. 아이. 당신 알잖구요.
1: 그 전화번호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 정말 어? 이분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술을 이렇게 마셨습니까? 야, 정말.
2: 아이고, 뭐. 당신 언제 나 술 사주는가? 야? 이모, 내 돈을 벌지 당신 사줘서? 이모, 찾아주기 싫으면 찾아주기 싫다래. 너무 대단하게 형평하구만. 아이고, 변태야. 저도 다른 데 알아봤대지. 에이, 들려요? 에이, 여보세요?
1: 야, 술을 저렇게 마시는 게 정말 좋은가?
2: 완전서.
1: 네, 이건 뭐, 사람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신 거죠. 어느 때부터인지 여성분들도 남성분들 못지않게 술도 잘 마시고 술판도 잘 버린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저녁 10시경에 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택시! 택시! 택시!
1: 저 손님! 손님! 어디에 모셔다 드릴까요?
3: 아, 저기, 우리 집에.
1: 저 손님 집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까?
3: 아, 저기, 우리 집에 이게 연기리. 엔지 치바. 치, 엔지. 엔지 치바.
1: 손님. 손님. 이 와는 자기 집이요, 와는. 저 손님. 손님.
3: 아야, 어제는 자꾸 시끄럽게 보는가.
1: 손님.
3: 어제.
1: 저 여기.

0: 연길입니다.
1: 이 연길이랑 뭐야? 이 어느 마트인가?
0: 이 공원문 앞입니다. 공원문 앞이.
1: 공 어우야, 어야 벌써 다 왔는가? 그 빨리 들어왔다. 자, 일단 집.
0: 아 돈은 여셔 여기 연길이란 말입니다.
1: 아 연길까지 왔으니까 내 돈 줘야 되지. 아. 아야, 이제 보니까 이 분이 내 여자니까 어떻고 내서 돈 안 줘. 하기선 내 아직까지선 매력이 있지. 아이다. 이 부인은 사람 보기는 우쁘게 보는구만. 에? 내 그런 여자 아니라. 정말 술을 좀 먹. 에이, 내 생각해 하는 말인데 다루 좀 너무 빨리 멀지 말라. 어? 너무 빨리 멀면 사고 친다. 사고 치. 응?
2: 아이.
1: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빨리 왔단 말이.
2: 아, 손님.
1: 전세 몰라.
0: 저 아줌마. 아줌마, 어제 남이 다네 앞에 와서 이리 복잡하네 아무도.
3: 여기 방송국이 어렵지?
0: 예, 어렵습니다. 어째 이런데?
3: 우리 남편이 어제 다네 일하다가 희생됐습니다.
0: 아이, 어떤 위험한 일을 하길래 어디에서 희생됐습니까?
3: 노래바에서.
0: 노래바에서?
3: 예.
0: 아, 노래바에서 잠 못 잔 거 어떻게 희생됐다고 말하는데.
3: 아이, 다네 일 때문에 손님 접대하느라고 소리 1차, 2차, 3차가 다 가서 마시고 4차에 노래바에 가서 노래 모르메 부르메 술 마시며 하다가 얼마 피곤했으면 옆에 가네가 살랑 눕었단 말입니다.
0: 아, 예.
3: 그러니까 글쎄, 아이 같이 왔던 사람들이 양심이 없겠으니 자기네만 다른 데 가고 우리 나그네 깨우지 않아서 희생됐단 말입니다.
0: 아, 다른 카네가 누워서 와서 변화에 실겠는데 무슨 희생되긴 뭐야.
3: 어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만해 글쎄, 누운 채로 가서 매한 게 그 짧은 시간에 글쎄 3차, 4차씩 하려거나 아이 이런 불공평한 이런 예 우리 방송국에서 텔레비 지상 토론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서점 탐방에 그런 데가 낸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좀 수상해달란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 아이 됐습니까?
0: 저 아이 되긴 좀 아이 됐습니다.
3: 정말 불쌍하잼까?
0: 이제 불쌍하긴 불쌍합니다.
3: 정말 억울하지.
0: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3: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달란 말입니다.
0: 그래 가만히 들어보고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3: 그렇습니다. 글쎄.
0: 근데 우리 경비실에서 무슨 걸 해결해 드린단 말인가?
3: 무슨 게란가? 이게 경비실이란 말인가? 아이 그래 뭐 처음부터 와서 경비실이면 경비실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되지. 예? 아니 내 무슨 여기 와서 경비실에 와서 울며불며 안 돼 감정 낭비할 게 있을까? 오 정말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경질이 팍 번져진다. 오 정말야.
0: 아우 저렇게 아다먹기 저렇게 시비돌 없이 사는 게 정말 좋을까요?
3: 완을 섰어.
0: 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네, 공금으로 술을 마시다가 저 세상 간 사람 참으로 가련합니다. 네,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홍모보다 더 가벼운 죽음을 해서는 안 되죠.
4: 저기
0: 또 어떤 분이 술병살 꼬나들고 휘청거리며 오는 모양 봐서는 어째 별로 심상치 않다. 내 먼저 자리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4: 아줌마! 아줌마! 가자마!
3: 아이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폭취해가지고 왔어.
4: 다른 애는 없어. 이제 다른 애는.
3: 아이고 가 여길 아이 왔어.
4: 자기 옷 좀 잘 지켰어. 와는 어서 마을장에 가 바빠서 접어들지 행동하지 개팔구만 개팔.
3: 아이고 정말 아이고 쟤 이렇게 맨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다니는 게 가라고 무슨 마음이 붙어있겠어.
4: 아이고 나는 알기로는 게 이거가 개파가 많구만 개파가 많.
3: 옛날에는 쟤 이렇게 술 아이 마셨지 않구먼요.
4: 아이고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쟤 나가래 한마디만 하면 열 마시 쫙쫙 접어들면 이거 개파예요 여기.

0: 어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술을 거서 퍽 취해 다니는지. 에휴, 귀찮. 지치.
1: 이야, 요, 말아봐라. 어서, 희찌름지, 안 걷고, 쟤면서 똥째 닮아라.
0: 아유, 어찌, 뭐, 가시에 미고 딸이고, 뭐, 할아버지 정도를 취했을까. 에휴.
1: 지치. 정말. 딱 모이주는 가. 지치거리지 마, 빨리 오라. 먹어보게.
0: 미지기라. 에휴, 한심하, 한심해.
1: 이거. 하나, 둘, 셋. 어쨌든 한 번도 말갔다면 해요. 어떻게 하니 뭐야?
0: 아이고 내 왔어.
2: 아, 음주운전 내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들이 생명 안전에 아주 위험한 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천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술 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부터 건강한 음주문화, 문명한 음주문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김문혁 사회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 복 환을 많이 받으십시오.
3: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하였습니다.

0: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가기 싫다며 공부에 집중 못하는 사춘기 학생들도
1: 네, 이런 상태가 개학 후에 2주 이상 쭉 지속이 되면 이러면 부모님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0: 네.
1: 얘가. 네. 예,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또 우리 아이한테서 꼭 맞는다는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아이의 그 기질을 잘 파악하고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과 그런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예. 그래요.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찾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1: 예, 요 딱 하나의 행동만으로 아이의 집중력, 의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숙제하기 싫은 건 당연한 겁니다.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혹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고 우리 봅시다. 예, 그럼 네. 아이는 열심히 엄청 집중을 해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분투를 하겠죠. 예.
0: 네.
1: 요 때는 집중력이 엄청 좋고 의지도 강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렇지만 또 숙제를 한다고 하면 질질 끌고 하기 싫어지지요.
0: 네.
1: 예,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는 또 빨리빨리 숙제하고 놀아야지 하면서 재촉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0: 네.
1: 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드님이 혹은 또 뭐 우리 딸님이 숙제하는 게 참 힘들지. 숙제하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이는 또 숙제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하겠죠. 예?
0: 네.
1: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엄마 눈치를 보는 경향도 줄 것이고
0: 네.
1: 그리고 감성도 상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숙제를 안 한다, 막 빨리 해라.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엄마의 그 사이도 살짝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0: 네.
1: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상황을 공감해 주는 것이 가끔씩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혹시 엄마가 숙제를 안 한다고 해서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갔다고 하면 예,
0: 네.
1: 뭐 학교에 가면 아이는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0: 그렇죠.
1: 예.
0: 네.
1: 근데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이것도 아이 몫입니다. 아이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0: 네.
1: 예. 왜 숙제를 안 했냐 하면 엄마가 하지 말래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이가 알아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0: 네.
1: 때문에 숙제는 어디까지나 아이 몫이기 때문에 간섭과 잔소리를 하기보다도 아이의 그 마음을 일단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본보기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0: 네.
1: 예, 자기는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한테 공부해라고 하면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또 실패를 해갖고 상처받은 적이 없는지 그것도 요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저급학년 이 소학생 아이와 함께 숙제를 하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또 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1: 예, 아이가 운다고 했을 때는 일단 힘들고 마음이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다는 증거겠죠. 예?
0: 네.
1: 그리고 숙제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걸 요해를 좀 해보면 숙제가 많아서 힘든지 아니면 진짜 공부가 어려워서 애나서 우는지 그 원인을 일단 분석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숙제가 없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집에서도 유난히 숙제를 오래 한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선생님과도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학교에서 임무를 완성한 기간에 완성이 되지 못하면 집에 와서도 똑같겠죠. 예?
0: 네.
1: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고

0: 하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건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특정 과목이나 시험, 그리고 숙제만 유난히 피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0: 예, 특정 과목을 피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과목에 흥취가 없겠죠, 일단. 예,
1: 그렇죠, 네.
0: 그러면 그 과목의 흥취를 배양하는 데로부터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1: 네.
0: 예,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서 하기 싫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학의 흥취를 가질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선생님과의 또 서로 그 아이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아이랑 이렇게 수학에 관한 흥취를 제거를 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또 시험을 피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시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가는데 또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지 그런 여러 부분들도 파악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애교구 숙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숙제를 하기 좋아서 하는 아이가 몇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대면하는 것이죠.
1: 아이가 공부에 흥취를 잃은 그 주요 원인은 핸드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 기왕이면 핸드폰 사용을 무조건 차단하는 그런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의 부정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쯤 차지한다고 생각됩니까?
0: 핸드폰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1: 네.
0: 사실은 핸드폰을 놓는 거랑 이 공부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1: 네.
0: 이게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놓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왜 핸드폰을 놓는 것이 아예 공부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까요? 그거는 그 공부에 영향을 받았다고 봤을 때는 그건 아이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무조건.
1: 네.
0: 그 상처를 아이는 핸드폰을 놓는 것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 상처 해소하려고 하죠.
1: 네.
0: 한마디로 핸드폰을 놓아서 공부에 영향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공부에, 그러니까 마음 아픈 아이라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공부는 마음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또 놀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와 아이들 간에 또 소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과도하게 놀아가지고, 학업에 영향이 됐을 때도, 이럴 때도 말하다시피, 아이의 그 행동 뒤에 숨겨진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요해해 봐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무조건 차단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신히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아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아이한테는 그게 또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자기 지금 비어진 그 공간, 그 상처들, 그 아픈 걸 지금 치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아이는 다른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성격이 괴백해져서 뭐 싸운다거나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뭐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향을 찾아서 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기분을 살펴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평시에 아이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그 우리 가정 환경이 아이의 기분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지, 이렇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지,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것과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분명 구별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두 가지 행위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0: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다 학교에 가기 싫은 건 아니죠. 공부하기 싫은 거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학교 공부는 또 우리가 또 아이가 좋은 것만 딱 하고 싫은 건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이건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그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과목이 힘든지, 그 싫은지, 그 과목 싫은 원인, 뭐그 과목의 선생님이 싫은 건지 아니면 이 과목이 어려운 건지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이 아이와 함께 연구하면서 진보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학교 가기 싫은 거는 이거는 단순히 공부 문제로만 볼 수가

0: 없습니다.
1: 네.
0: 예, 하루아침에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 네.
0: 예, 이거는 무조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감정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중학생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1: 네.
0: 그 사춘기에 어떻게 보면 반항심리 뭐 이런 것도 생기면서 거의 보편적으로 그때 이 시기에 나타나고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예, 보통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가정 환경 예,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1: 네.
0: 예, 부모와 아이가 사이가 어떤지
1: 네.
0: 평시에 아이한테 뭐 힘들게 한 적이 없는지 이거는
1: 네.
0: 부모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예,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의 보면 그 인간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1: 아,
0: 예,
1: 네.
0: 그래서 부모와 그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인간관계가 또 나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때문에 이 친자관계 유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주고 그 아이의 그 마음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1: 네.
0: 예, 그러면 학교 가기 싫다는 그 아픈 아이를 둔 상황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1: 네.
0: 이런 아픈 아이를 두고서도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예,
1: 네.
0: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지금 학교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 학교를 가는 것이 1순위인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예,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것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0: 예.
1: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또 숙제를 미루는 정도로 보였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하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고 학업이 중요해지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결국 숙제를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꼭 바로 아예 그 마음을 바로바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게
1: 네.
0: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좀 쌓인 것이 있습니다. 예, 제때 그게 발견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도 크면서 연령별로 이렇게 다 성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아이의 그 연령 특징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자기 아이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아이들마다 그 아이의 연령 단계에 맞는 성격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우리 아이의 어떤 기질 또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또 이런 성격 특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 갈등을 또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1: 아, 네.
0: 예, 그 공부는 뭐 아이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많은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학업이 또 중요해지면서 아이들도 공부 부담이 점점 커지고
1: 네.
0: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또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예, 그리고 화내고 공격성도 보이고
1: 네.
0: 예, 이런 아이의 심리 건강 이런 것도 위해서라도 예,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자신의 성장 예,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0: 예.
1: 어릴 때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달래고 타이르면서 숙제를 네, 이끌 수 있었는데 사춘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학부모의 담당 역할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예, 사춘기의 심리 특징에서 보면 아이가 독립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갑자기 화내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예민해지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다 정상적인 그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비면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이게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달래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무서워서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가 해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안 하면 욕 먹고 이러니까 예.
1: 네.
0: 근데 이게 사춘기에 일단 들어서면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1: 그렇죠.
0: 예, 그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행동이 일단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알았다 이렇게 인정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1: 네.
0: 예,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기분을 또 받아주고 이렇게 적당히 이젠 아이를 놓아줘야 됩니다.
1: 네.
0: 예, 이게 아이들은 또 다 알아서 자신이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아이를 믿고 일단 지지해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여자

0: 아이가 방문을 닫고 또 남자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 부모와 소통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춘기 공부 문제에서도 그 남녀가 보이는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예, 그첫 번째는 그 집중력, 자율성, 인내심 이런 데서 놓고 봤을 때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좀더 강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두 번째는 또 우리 남자아이들이 理과 쪽이 또더 발달이 빠릅니다. 예, 사고력도 더 강해지고 또 어려운 문제들 예, 이런 것도 더 쉽게 풀어냅니다. 수학이나 더 잘하겠죠. 예. 하지만 또 여자아이들 대신에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송하거나 그리고 또 평시에 필기를 해두거나 이런 데도 또더 뛰어나고 더 강합니다. 예. 그리고 또세 번째 놓고 보면 사춘기 아이는 또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근데 이게 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일단 다 겪을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남자아이보다 더 쉽게 포기하고 예. 그래서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연애를 하더라도 사춘기 아이들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부 같은 거,
0: 그렇군요.
1: 예. 그렇지만 또이 부분을 놓고 보면 또 어디까지나 다 무조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거의 뭐 보편적으로는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 또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0: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목이 많아지고 그 공부 시간도 현저히 늘어나는데요. 이런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1: 예, 과목이 많아지고 그리고 숙제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학습에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때문에 마음 근육을 일단 든든히 키워줘야 됩니다. 예, 소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이전 같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에 와서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소학교는 또 선생님이 내준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게 보면 되다고 지금도 중학생 고중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님의 그 믿음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0: 초중생과 이 고중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1: 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관찰해 보면 그 게임에 이겼을 때그 성취감 때문이라고 보통 거의 나오고 있는데 그 학습에서도 그 성취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학습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자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아이들은 조금씩 당연히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감을 이렇게 키워주는데 이 부분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0: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예,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유행어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예,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예, 이게 평시에 이전에는 이렇게 잘 씻지도 않던 아이가 예, 머리도 자주 감고 매일 감고 예, 그리고 복장에도 신경을 엄청 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대한 시선이 이게 아이한테는 이거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사춘기에 되면 누구나 다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한테는 예, 이렇게 때 이성한테 관심을 가는 건 이건 정상입니다. 예, 그럼 걱정보다도 우리 아이가 이젠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쩌면 커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0: 이 조기 연애가 공부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 사춘기 아이들이 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예. 근데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춘기도 아직 아이입니다. 예, 애기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예, 미성숙하고 또그 사랑을 처리하는 법. 예, 그리고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분을 주는 그 부분, 그 감정, 그 느낌, 예, 그 전에 부모한테서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그 안정감이라거나 예, 지지라거나

0: 그리고 믿음이라거나 이런
1: 네.
0: 사랑 같은 게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이런 부분을 이 아이한테서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건지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처리하는 법 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예, 사춘기는 때문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빠지게 되면 예, 공부에 당연히 지장이 됩니다.
1: 네. 예. 그래요. 이렇게 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0: 아니죠,
1: 맞을까요?
0: 아닙니다. 예, 반대는 무조건 하면 이것 뒤에 제가 설명을 네.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공부를 끝내고 또 연애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 네, 부모님들도 적지 않는데요. 이런 말이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과연 통할까요?
0: 아, 당연히 통할 리가 없겠죠. 사춘기 아이들은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
1: 네.
0: 이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근데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도리를 많이 설명을 하고 이러면 아이가 들을 리가 없겠죠.
1: 그렇죠.
0: 오히려 효과가 예, 진행됩니다. 잔소리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애하지 말라는 그런 반대보다도
1: 네.
0: 연애를 왜 하게 됐는지 예, 그런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서 그 상미가 왜 이 아이가 좋은지 그 아이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 왜 이 아이랑 연애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라거나 해
1: 네.
0: 이런 걸 아이한테 잘 물어보게 되면 그 친자 관계가 좋은 그런 아이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애들.
1: 네.
0: 부모가 얘기해봤자 아이가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봤자 아이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0: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친자 관계, 예, 부모와 아이의 관계 처리,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솔직히 연애하는 이런 경우도 좀 적죠. 근데 연애를 한다고 해도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얘가 왜 좋다, 어떤 부분이 좋다. 그럼 그 좋다는 그 부분들을 부모님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것을 부모님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 아, 부모님이요.
0: 예, 예. 그렇게 하면 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부모님들은 예. 그럼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0: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1: 네.
0: 요즘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 아이 집 앞에서 막 2시간을 기다린다. 예, 5시간을 기다린다.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면 심리 건강한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거는 네가 하는 행동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는지는 내 문제야. 이게 다른 문제지 네가 나를 5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마음을 받아주자 이게 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어떤 좀 그 심리가 불건강한 아이들 예, 좀 이렇게 봤을 때는
1: 네.
0: 이런 상황 비슷한 예, 이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이게 감동을 받습니다. 와,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예,
1: 네.
0: 이 감동 이거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상황에 그게 안 돼서 아이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죠. 얘를 통해서 예, 뻥 뚫려진 그 부분을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게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예, 때문에 이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많이 네. 사랑해주고 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조건 없는
1: 네.
0: 사랑 이런 걸 많이 해주다 보면 아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1: 네.
0: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아이와 이 연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피해야 할 그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아이를 부정하는 말, 그리고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를 탓하는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렇죠.
0: 예, 순간 이렇게 막 욱하는 그 감정 때문에.
1: 네.
0: 야, 니가 틀렸어. 니 지금 연애할 때니. 이러면서
1: 네.
0: 아이한테 초점을 두어갖고 아이를 비난하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예, 이럴 때 아이의 그, 아이한테 초점을 두기보다도 아예 그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 그 행동에는 그런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의 너의 그 행동에는, 아, 이거 때문이구나. 이렇게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죠. 예,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반항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절대 이 반대는 이거는 역효과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반대를 안 했더라면 한두 달, 일주일, 두 주일, 이렇게 3개월 이렇게 만날 수, 이런 연애를 했을 수 있는 것도 반대 때문에 2년, 3년씩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이 반대는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춘
1: 공부에 대한 영향 말고도 또 기타 걱정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예, 저기 연애를 하는 아이들 보면 그 가정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예, 부모님한테서 많이 억압을 당하면서 큰 아이들, 예, 그리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 예, 또 맡겨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맡겨졌거나, 예, 또 다른 집에 맡겨졌거나 이렇게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한테서 거의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그 건강한 연애보다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애에 몰입이 되고 빠지게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충분한 그런 사랑을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집안의 분위기도 좀잘 가꾸고 예, 그리고 아이가 집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예, 편안하지 못하다면 딴 데로 새 나가겠죠. 예, 그리고 아까도 이건 연애랑 상관이 없겠지만 또 어떤 집에서는 보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학원이나 많이 보냅니다. 예, 근데 이때 정말 애가 이 학원을 가고 싶어 가는지,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집을 가기 싫어서 이 학원에 더 가고 싶은 건지,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어 다닌다면 괜찮은데, 예, 집안을 피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면 엄마 잔소리가 싫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니까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딴 데서 채워갖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다면 또 연애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예, 연애에 쉽게 빠지거나 핸드폰에 빠지거나 예, 어디에 쉽게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다 숨겨진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냥 아, 아이가 아프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감기 걸려도 예, 약도 먹고 치료를 하는데 우리 아이의 몸이 아픈 거는 보이고 왜 마음이 아픈 거는 보이지 않는지 이거 부모님들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좀, 잘 반성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애를 하면 걱정할 문제가 어찌 없겠습니까? 예, 부모님들 걱정할 문제가 많죠. 예, 공부도 공부지만은, 근데 우리, 중학생들은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예, 미성년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그 행동들, 그런 거, 어느 연령대가 되면 그 성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부모님이 시켜줘야 됩니다. 예, 남자애는 아빠가 해주거나 여자애는 엄마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고 니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이런 성교육 같은 거 모르면 책을 사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하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얘기해줘야 됩니다. 만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함께 이렇게 만난다거나,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금지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상, 여기까지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찍어서,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고 잘 교육하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또, 좀 걱정을 많이 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는 공부를 못하겠다라며 포기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시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0: 예, 거의 사춘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사실 공부 자체는 쉽지 않죠. 예,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한한 부모의 사랑이겠죠. 예,
1: 네.
0: 예,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도

0: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 아이를 딴 데 두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고, 예, 결국 부모가 필요한 나이에는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 정합합니다. 예, 거꾸로 하지 말고 거꾸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 커서 오겠다, 고성 가면 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거꾸로 된 현상입니다. 예, 예, 고성 가면 아이들은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예, 부모보다도. 때문에 이렇게 굳이 아이를 떠나서 가야 된다면 아이가 고성이 올라간 다음에 가세요. 예. 아. 예, 그러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 부분에는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고. 근데 혹시 현재 또 애를 두고 다양해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있다면 또 혹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0: 필요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몸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이것도 다 엄마의 역할입니다. 예, 그런 엄마의 사랑이 함께 동반된다면, 예, 아이들은 충분한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 힘든 압박과 그 학업 부담, 이것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네, 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이의 공부를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한 걸음 물러서 아이를 믿고 지켜보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모두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1: 그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발상이다. 자기 속을 들킨 것 같아 진교훈도 그 말을 하고는 금세 자리를 피했다. 그런 주장을 하기가 자신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2: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절대 못해요. 내가 올 때는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면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붙잡아두고 있어요?
1: 먼 발치로 걸어가고 있는 진교훈의 등 뒤에 대고 여자가 혀를 깨물어 뱉어내듯 악을 썼다. 진교훈이 걸음을 멈추고 이윽히 숨을 고르는 듯 했다.
3: 지난 기억을 모두 잊은 줄 알았는데 뭐야? 기억이 되살아난 거야?

0: 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1: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네가 아직 진신의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0: 말을 마친 진겨운이 자리를 떴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걱정했던 일이 끝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전율했다. 이제 다시 이 집 남자와 재혼한다면 영원히 이곳을 떠나지 못할 명분과 족쇄가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도망가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그녀는 뜨개질감을 한쪽에 밀어놓고 괴짝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그 속에는 여기로 올 때 입었던 양복 한 벌과 어머니가 혹시 언젠가 입을지 모른다면서 지어준 검정 치마와 흰 조고리가 들어있었다. 여자는 한쪽에 밀쳐놓은 뜨개질감을 들고 생각했다. 이제 반나절만 더 뜨면 곧 마무리가 된다. 하지만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뜨개바늘을 뽑아버리고 채 마무리되지 않은 목도리를 보따리에 쌌다. 어머니의 가위도 잊지 않고 넣었다. 혹여 빠진 것이 없나 집안을 다시 둘러보는데 케이치가 문을 열고 살구머니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 아이는 늘 그녀를 조심스러워한다. 먼저 기척을 해보고 자기를 반기는 기색이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도로 나간다. 그녀가 싫은 기색을 내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자 아이가 용기를 내어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인형을 흔들었다. 그것을 자랑하러 온 모양이다. 처음 보는 나무 인형이었다. 여자가 노팅지를 도두며 손뼉을 치듯 반색을 하였다.
2: 나무 인형이네. 어디서 났어?
0: 스스로도 자기의 목소리에 움찔 놀랐다. 아이한테 이렇게 따뜻하고 살갑게 말해보기는 처음이다.
2: 이쁘네.
0: 여자가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아이한테 손짓했다. 아이는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본다. 모두 그 나무 인형 덕인 듯 했다. 아이가 시름이 놓이는 듯 큰 숨을 몰아 쉬었다. 그리고는 종종 걸음으로 그녀의 앞에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나무 인형을 쑥 내밀었다.
2: 눈이 동그란 게 꼭 너를 닮았구나.
3: 무허가 케이치 닮았어요?
2: 인형 이름이 무어야?
3: 네.
2: 무어라고 누가 그랬어?
0: 케이치가 다시 엄지를 내흔들었다. 마지가 알려주었다는 뜻이다. 여자가 발그스레한 아이의 볼을 만졌다. 햇솜처럼 다습고 살가웠다. 뭔가 가슴 속을 뭉클하게 하는 느낌이 손끝에서 일었다.
2: 아, 이건 뭐지? 한없이 쓰리고 아린 이 감정. 이게 모성애가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이 아이한테 내가 언제 모성이라는 것을 품은 적이 있다고.
0: 염소는 새끼를 낳으면 빛을 고리는 생명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양수에 젖은 덜을 정성을 다하여 핥아준다. 새끼를 핥는 그 시간이 바로 어미가 새끼를 인식하는 시간이고 새끼에게 어미 냄새를 인식시키는 시간이다. 눈도 뜨지 못한 새끼가 어미 냄새를 맡고 젖고

0: 아기를 찾아보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핏줄의 뉴대가 엮어지는 력사라고 한다. 그 수순을 놓치면 어미는 절대 자기 새끼 하늘은 당긴다고 하는 모양이다. 아이는 꼭두. 나무 인형을 만지작거리면서 여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인형을 만들어주면서 꼭두라고 했었다. 어머니가 봉선화 꽃을 짓이겨서 나무로 깎은 인형의 온몸에 칠하고 인형의 아랫도리에는 소리생미를 돌에 찧어서 파란 물을 들여주었다. 마치 위에는 분홍 적삼, 아래는 푸른 치마를 입은 것처럼 말이다. 꼭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존재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 때문에 그녀는 료달리 꼭두를 좋아했었다. 어릴 때는 부적처럼 늘 손에 들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관 속에 넣어보냈다.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고 지켜달라는 염원에서 말이다. 여자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이의 나무 인형을 자기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마치 아버지의 재취를 다시 느끼는 것만 같았다.
1: 엄마가 너만 할 때도 엄마에게도 나무 인형이 있었어. 그 인형 이름이 꼭두였어.
2: 엄마한테도 꼭두가 있었어요?
1: 그래, 엄마에게도 꼭두가 있었어. 엄마 꼭두는 위에는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아래에는 푸른 치마를 입었댔어. 엄마의 엄마가 만들어주었지.
2: 내 꼭두는 옷이 없는데 엄마 꼭두는 옷을 입었어요? 내 꼭두는 옷이 없는데 엄마 꼭두는 옷을 입었네?
1: 너의 꼭두에도 옷을 입히고 싶니?
2: 네.
0: 아이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해주었던 것처럼 아이한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미 가을이라 마당에는 봉선화도 없고 소리쟁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보자기를 풀었다. 그 속에서 하얀 저고리 안감을 가위로 오려냈다. 그리고 안으로 겹쳐지는 까만 치마의 안쪽 부분을 주저하지 않고 잘라냈다. 나무 인형에게 저고리 안감으로는 하얀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고 검은 천으로는 주름을 놓아 치마를 해입혔다. 제법 여성의 모양이 났다. 그것을 보고 케이치가 좋아서 소리쳤다.
2: 아, 엄마 같아요.
1: 엄마 같아? 왜 그렇지?
2: 치마를 입었잖아요.
0: 의외로 대답이 까끈뜬 매끈하고 또릿했다. 이 아이가 엄마를 치마로 기억하는 모양이었다. 아령, 아령, 라디오 소설 숨추는 꼭두.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제작의 리원모.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더욱 열정이 생겨 색연필을 들고 하루 종일 향유골의 그림만 곰노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혼자 열심히 그림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저에게 향유골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라대곤 합니다. 밥 먹는 시간, 놀이 시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요청하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곰노와 같은 그림만 그리다 보니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곰노와입니다. 자꾸 되풀이하다는 의미로 한 번 한 일을 그대로 다시 하고 또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곰노아에는 또 곱절로 노타하는 뜻입니다. 량을 두 배, 세 배로 늘려서 준비하거나 담아둘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주말 손님들이 집에 많이 오기로 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만들던 양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재료를 곰노아 준비했죠. 평소에 두 배 분량으로 음식을 장만하려니 힘이 들기는 했으나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이 넉넉하게 드실 수 있어 성취감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곰노타는 분량을 곱절로 늘려놓는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곰노타에서 곱은 곱셈, 곱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모두 여러 번이라는 공통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양을 여러 배로 늘리는 것 모두 한 번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문장 속 상황만 잘 살펴보면 어느 의미로 쓰였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도 곰노타를 만나는 순간은 많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곰노와 반복하기도 하고 여행 갈 때 먹거리를 넉넉히 준비하기 위해 분량을 곰노와 챙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수를 곰노와 저지르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 좋은 일은 곰노와 이어가고 잘못된 행동은 곰노치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네, 이처럼 곰노타는 행동의 반복과 분량의 배수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9회 전국 농민 풍수절을 맞이해 습금평 소속이 당장을 대표해 전국의 광범위한 농민들과 삼농전선 근무자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따뜻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상해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0: 미국 민중의 과반이 미중 양국이 친선협력과 접촉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제9회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이해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당조항을 대표해 전국의 광범위한 농민들과 삼농전선 근무자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따뜻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이 재차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변은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했으며 가을 곡물은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괄주의

0: 주석이 9월 22일 제48회 세계 기능대회 조카서간을 보냈습니다. 조카서간에서 습근병 조사는 당면 새 나온 듯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빨라지면서 글로벌 기능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으며 세계 기능대회는 산업 수요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각국 기능 인재들이 기회 정진하고 서로 배우고 참조하는 데 유익한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표해 중국은 더 많은 노동자, 특히는 청년들이 기능 인재가 되도록 격려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각 측과 함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기능 운동의 발전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과 민생 복지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제48회 세계 기능대회는 20일 상해에서 개막했습니다. 기능이 세계를 개변하고 앞길을 밝게 비추자를 주제로 한 본기 대회는 세계 기능 기구가 주최하고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와 상해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기능대회 기간 세계 기능대회와 세계 기능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 중공전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총리인 리강이 9월 20일 상해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선진 제조업 발전에 관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지시와 전국 선진 제조업 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차세대 지능 제조업을 힘껏 발산시키고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다그치어 육성안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과 디지털 기능 정보 기술의 우세를 결합해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인공지능이 선진 제조업 발전을 도달 지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생산, 관리 등전 과정에 지능화 승격을 촉진하고 데이터 요소의 잠재력을 발굴하며 더 많은 업종의 전면적 지능 정보화의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제조 분야의 공통된 난제에 착안해 공업 설계, 중간 시험 검증, 지능 유지 보수 등 핵심 고리를 둘러싸고 더 많은 제조업 생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 서비스와 다원화 해결 방안의 공급을 강화해 각종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지능화 개조를 지원하고 발전 동력과 경쟁 우세를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상해 미래 개점 지역사회는 미래 산업 분야에 착안한 과학창업 보화기지 플랫폼입니다. 리강 총리는 이곳에서 지역사회 혁신 생태 건설, 상해 미래 산업기금 운영 등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량자 계산 등 분야의 기술 제품을 료애하며 과학기술 혁신위는 지역사회 근무자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강 총리는 미래 산업은 선진 제조 발전의 잠재적 새 시장이라고 비했습니다.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추적 분석과 판단을 강화하고 관건 핵심 기술 공략에 힘쓰며 기초 연구의 지탱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탐구를 고마하며 시행착오를 포용해 산업 혁신의 전선을 부단히 넓혀가야 합니다. 인류의 혁신 생태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과 실용화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서비스를 강화하고 응용 장면을 적극 육성하고 개방해야 합니다. 창업 투자를 힘껏 발전시키고 장기 투자 자본을 확대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입과 위험 부담, 분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인재는 제1 자원이며 인재를 확보해야 미래를 포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연구기구, 혁신 플랫폼, 기업, 과학기술 계획의 인재 집결과 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탁월한 혁신 인재 양성에 새 모식을 모색해 높은 자질을 갖춘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진길령, 오종룡이 조사연구에 참여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0일 상해에서 세계 기능기구 주석 우란과 최고 경영자 호의를 접게 됐습니다. 리강 총리는 제48회 세계 기능경기대회 개최는 습근평 주석의 깊은 배려와 직접적인 추진력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세계 멋진

0: 기능성 회를 전사할 진심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기능기구와 함께 협력을 가할 승심하고 글로벌 기능 사업의 발전을 공동 추진하며 글로벌 경제의 안정한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국내의 기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세계 기능기구가 인재 양성, 교원 양성 등 면에서 중국과 더 많은 국제 경험을 공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 분야의 글로벌 관리 면에서 중국이 더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지하길 바랍니다. 우란 주석과 호위 최고 경영자는 중국의 활기찬 기능 사업 발전을 높이 찬성하고 중국은 기타 나라에 참조물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세계 기능기구는 중국이 전례 없는 세계 기능대회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길 바라며 중국과 함께 글로벌 발전과 번영을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위대한 원정,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개를 놀려고 6세의 길이 남을 장정의 승리를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홍군 장병들이 생명과 피로 이뤄낸 위대한 장정 정신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도록 중국 인민을 고마워하고 경대하는 강력한 정신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책에는 이번 주제 전시는 당이 홍군을 인솔해 진행한 빛나는 장정 도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리상 신념 교육과 애국주의 교육, 혁명 전통 교육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로정에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이 둘이에 굳게 뭉쳐 습군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토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굳건히 실천하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힘껏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시대 장정의 길을 개척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유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분발 진취해야 합니다. 체기 등 지도자들이 각계 군중들과 함께 주제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윤료, 리설회, 장승민, 로상장춘, 왕용이 참관했습니다.
0: 22일 오후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북경에서 카자흐스탄 나리바예프 제1부총리를 접게 됐습니다. 정설상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산과 물이 잇따운 운명 공동체이자 좋은 이웃, 좋은 벗, 좋은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올 7월 습근평 주석과 토카예프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적 협력 심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협력위원회 양측위원장으로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
1: 평등은 요새의 따뜻한 안부와 축원을 전하며 두 나라의 철통 신서는 중국의 전시대 지도자들과 견지하며 중국의 번영과 태평, 안녕을 기원합니다.
0: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간 뉴욕을 방문해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에 참석하게 됩니다. 회의 기간 한정부 주석은 또 중국이 주최하는 글로벌 발전 창의 5주년 고위급 대화회의에 참석하고 유엔 사무총장, 제81차 유엔 총회 의장 그리고 관련 국가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 2026 북경 문화로운단이 22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종회 레빈들은 문화유산은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며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고 활용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계승과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요구이자 공동의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인류 문화유산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함께 갖고 문화유산 보호 경험 교류를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공동 추진하고 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글로벌 관리를 함께 보완해 인류 문화유산 보호에 더 많은 중국 방안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 북경 문화론단은 문화유산과 문명 상호 학습을 주제로 중앙선전부 북경시 당위원회 북경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월 22일 15차 5개년 전망기획 양호한 출발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자연자원부와 국가 림업초원국 관계자가 자연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利用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15차 5개년

0: 전방계획기간 조체기능구 전략을 전면 시행하고 국가와 성시, 현 네 단계 국토공간계획을 통해 단계별로 공간기능을 세분화하며 권역별 차등 공간관리규칙을 정해 정밀한 공간탐사와 생산, 공급, 비축, 판매를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지질재해 잠재 위험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측을 전면 실시해 극단기구 상황에서 국토안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현재 가을 곡물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지는 시기를 놓칠지라 농기기를 총동원해 수확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남지역의 벼가 수확 고봉기에 들어섰습니다. 산지와 구릉이 많은 서남지역은 지형 특성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릉지역은 소형 수확기 작업에 적합합니다. 귀주성은 관련 농기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며 올해 신규 길림성 유화는 올여름 홍수로 일부 성활현은 수확기 1900여 대를 동원하고 하남협력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각 측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회기간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에너지, 전력, 원자력발전 추산 2060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고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기를 바라는 각국의 염원에 따라 2060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그중 소형 모듈화 원자로가 중요한 청정 에너지의 새로운 원천이 될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6년 만에 원자력 확장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원자력 전시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기술 소개와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산총덕 주임은 신형 에너지 체계를 건설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면에서 중국은 원자력을 중요한 선택사항으로 삼고 완비한 핵공업 혁신사슬, 산업사슬, 인재사슬을 통해 소형 모듈화 원자로의 개발과 배치의 선구자와 개척자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협력을 창도하는 중국은 소형 모듈화 원자로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발전과 안전을 통합 추진하고 소형 모듈화 원자로에 필요한 전문화 인재를 공동 양성하며 다자 간 협력 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해 국제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주제 행사 기간 중국은 글로벌 소형 모듈화 원자로 혁신 협력 창의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총간사 특별대표 황위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중국의 창의를 환영하며 중국을 비롯해 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을 지지하고 소형 모듈화 원자로 분야의 기술 혁신, 표준 조정, 능력 건설과 실제 응용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타이 원자력 평화 리용 판공실 비서장 룽구루언 키드파티는 관련 창의는 세계적 범위에서 핵기술의 평화 리용과 혁신을 추진하는 중국의 확관 원약을 과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주최한 핵융합의 미래, 융합에너지 응용의 필연적 경로인 공정화 주제회의에서 중국은 전 세계의 핵융합 공정화를 둘러싸고 협력을 진행할 것을 전 세계에 초청하고 관련 기술 돌포와 종회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황평 비서장은 핵융합 에너지는 물리실험에서 공정화와 산업화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가 대규모 과학공정 건설과 복잡한 시스템 관리를 진행하는 데 도전장을 던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협동은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부총간사 나자트 모크타는 많은 전망성 프로젝트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국제원자력기구와 중국 간 협력은 뚜렷한 진척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중국 등 나라와 함께 협력해 핵융합 에너지의 현실화를 다그치기를 바랍니다. 카자흐스탄 국가핵센터 부총

0: 군사 블라디미르 비초크는 통제 가능한 핵융합 혁신 연합체에서 중국과의 협력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며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실무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핵융합 공중 분해에서 성공을 거두는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 가동한 중국 정부의 원자력 장학금 프로젝트는 중국 국가원자력기구와 교육부가 공동 설립하고 발전 도상국을 상대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중국에 와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전공하는 원자력과 관련 전공 학생을 지원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장학생 고라야 아미나는 장학금을 통해 관련 전문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귀국한 후 자국의 원자력 사업에 뛰어들도록 도와주었으며 파키스탄, 중국과 국가 원자력계의 협력에 협력 유대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상임 주재 중국 빈 판사초와 기타 국제기구 대표인 리송은 물고기를 죽이보다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배워준 것이 낫다고 했듯이 중국 정부는 글로벌 남방의 능력 건설을 지원하고 남남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핵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 인재 대우 건설을 중요한 분야로 간주하고 깊이 중시한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원자력 장학금 프로젝트가 바로 관련 분야의 대표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제70차 대회에서 기술 혁신과 원자력 협력을 호소한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하며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100년 전 그 암담하던 시기의 중국에서 일부 100년 전 중국공산당은 당원 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5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영도하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집권당이 됐습니다. 100년 전 중화민족은 세계 쇠퇴하고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에게 우수한 답안지를 바쳤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동지들, 당주왕은 동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시종 인민과 생각을 같이하고 일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당과 인민에게 보다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동지들, 벗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 위협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창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한창 젊고 재기발랄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영도하고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간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의 기초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리요. 우리 당은 예로부터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것을 중시해왔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일제기 11시기에 만약 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더잘 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일전쟁에 전국적 승리를 쟁취하던 관건적 시기인 1945년에 열린

0: 중국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해 전당, 특히 당의 고위급 간부들이 인식의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고 전당의 단결을 강화했으며 7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혁명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등소평 동지는 역사상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잘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제보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 제정된 방침 정책은 전당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를
1: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인삼 고향이 걸어가는 진환경 전환이 남짓 후인 백로들기가 되면 장백산 기슭의 인삼 농민들은 풍수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월량진 대방촌에서는 차양막 아래 밭 인삼이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아래서 쪼그려 앉아 인삼의 생장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인삼 재배 농가 리유의는 곧 인삼을 캘 때가 되었다면서 또 풍작을 거두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유의는 인삼을 약 40년간 재배해온 베테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무성현 인삼연구소 전문가의 지도 아래 리유의는 토양을 개량하고 병해를 방지해 인삼 품질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모두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배했지만 지금은 전문가의 지도와 스스로의 탐색을 통해 점차 좋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류유이의 아들이 점차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인삼밭을 임대해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류유이의 아들 류수국은 유기 비료를 사용하고 우량 품종을 심으며 친환경 병출해 방지 기술을 사용하니 농약 잔류량이 줄고 품질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성세대에 비해 우리는 과학적인 인삼 재배를 더 중시한다면서 우량 종자와 좋은 기술을 결합하기에 인삼 품질도 더 좋아지고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방촌에는 200여 호가 인삼 재배에 종사하고 있고 인삼은 주민들이 주요 소득 내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무성현은 신품종을 육성하고 친환경 표준화 재배 기지를 건설하며 무송인삼 지리적 표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29개의 무송인삼 브랜드 원료 기지를 인정함으로써 인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송회는 또한 500명의 인삼재배 농가와 경영호가 참석한 인삼 진품정가 업무대회를 개최하고 시장 질서 정비, 품질 검사 검증 등 작업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뢰할의 인삼 철이 다가오면서 국내외 상인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리오파는 인삼을 잘 재배해서 장백산의 인삼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중국 아세안 협력의 승격을 촉진하고 있는 황금 통로와 황금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남명 국제전시센터 비일 전시관에 들어서면 처음 설립된 평류구나 전시구에 많은 관람객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형 화면을 통해 평류구나 그룹과 행성연구소가 공동 제작한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0: 이 다큐멘터리는 최근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중국 창립 이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강과 바다를 잇는 운하인 평유군화는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상호 연계를 위한 새로운 통로를 구축했습니다. 전시회 현장의 평유군화 전시구에서는 해운물류, 국경 간 무역, 항구 부대 산업 등을 중심으로 일련의 홍보와 연계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국경 간 투자와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동부티모르 무역공업부 니노 페레라 장관은 평유군화가 통항하게 되면 동티모르 상품에게는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것과 같다면서 이 중추를 통해 더 많은 동부티모르 농산물이 중국 서남부와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동부티모르와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수요 전시구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정밀 수요화의 접목을 촉진한 것은 이번 중국 아세안 박람회의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아세안 국가 수요 전시구는 아세안 국가들이 교통, 스마트 물류, 도시 관리, 단지 건설 등 분야에서 가진 기술과 응용 수요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밀 접목을 실현해 처음으로 전시에 참가한 브루네이 과학기술기업 포니그룹의 최고 경영자 왕도시는 기자에게 브루네이는 수산물만 수출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능력과 전문기술,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에 대해 왕도시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는 브루네이의 신형 해양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해당 기업은 중국의 과학연구기관과 두 건의 전략적 과학연구 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양생물 기술과 순환 제조에 초점을 맞춰 홍수림 보호, 환경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과 인재 양성을 연결했습니다. 아세안 응용 장면의 현지화 추진을 집중 전시한 남A 지역사회 전시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 승격과 민생 수요에 적합한 AI 기술 방안, 실제 적용 장면, 스마트 단말 제품이 많은 중외 상인들의 발길을 붙잡으면서 교류를 견인했습니다. 남A 지역사회 전시구를 방문한 캄보자 상무부 국무비서관 서맹고라는 AI 기반 스마트 농업에 큰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AI 발전 성과는 눈부십니다. 관련 기술이 캄보자에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캄보자 농산물이 중국 시장을 더 잘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맹보라는 또 AI 가 토양 성분과 양분을 분석하고 농지 기반 시설 관계 시스템을 측량하며 농업 생산 구역을 획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자와 중국 양측이 AI 응용 장면의 현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캄보자 농업 발전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고금홍 사무총장은 아세안과 중국은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구 3.0 버전이 가져온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디지털화, 인공지능, 친환경 산업, 재생에너지 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아세안 박람회가 계속해서 핵심적인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불어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통치하시길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올해 활용신한 관할구역 내 광활한 님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님화 균류 특색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생태부민 발전 경로를 파고들고 량질의 생태자원을 친환경 산업 혜택으로 전환시켜 녹수청산이 지속적으로 생태적 경제적 효익을 방출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올해 활용신한 시범점이 성숙해진 기반 후에 활용시 원수 림업유한회사와 활용시 하천평 림업유한회사를 림화균류 양식체계에 받아들여 산업의 규범화 표준화 건설을 가일층 추진했습니다. 현재 각 림업유한회사의 림화균류 양식 총면적은 5.2헥타르에 달하고 림화경제는 규모화, 다원화, 장기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 림업의 단일 품목 발전 기한을 타파하기 위해 활용시는 주동적으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목이버섯 양식 산업을 새로 증가했으며 계암버섯 더하기 목이버섯 쌍품목 협동발전 구도를 구축해 림화균류 산업의 정밀화, 특색화, 품질화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동했습니다. 2026년 각 림업유한회사는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구역을 나누어 양식하며 정밀하게 관리, 보호하면서 현재까지 루개로 계암버섯 균배지 9,700봉지, 목이버섯 균배지 2,000봉지를 투입하고 약 8만 원을 투입해 과학적, 균형적인 산업구도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활용시는 특별자금 약 40만 원을 투입해 균종구매, 림화 규모화 양식, 부대물자 보장, 전문기술 봉사 등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5월 초에 모든 균종이 도착한 후 관련 부문은 기층에 심입해 회사가 천혜의 림지 자원에 발붙이고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표준화 양식을 전개하며 정밀한 배합비와 과학적인 관리 보호를 엄격히 신설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산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질과 능률이 향상되도록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활용시는 국유 유휴 림지 자원에 의탁하고 실제 상황에 맞춰 림화 균류 양식 산업 대상을 추진했습니다. 대상은 생태 친화적이고 보호 관리가 간편하며 수익이 안정적이고 주기가 지속적인 친환경 보물단지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림화 균류 양식 대상의 규모 확대 및 질 향상은 활용시가 국유림장 계약을 심화하고 림업 자원을 활용하며 산업 체계를 풍부히 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특색 림화 재배 산업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전통적 단일적인 림업 발전 모식을 타파해 다차원적이고 지속가능한 림업 산업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활용시는 지속적으로 생태에서 보물을 얻고 녹색을 황금으로 바꾸는 발전 경로에 주력해 림화 균류 특색 우세 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고 림화 경제의 발전 기반을 든든히 다지며 림업 산업 체계를 보완하고 생태 보호를 바탕색으로 산업 발전을 수단으로 부민 흥림을 목표로 삼아 생태 효익 증가, 산업 소득 증대, 림산 작업소 장기 발전의 양성 순환을

0: 힘써 실현할 방침입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 정들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정들었다 표현하고요. 네, 어떤 장소나 물건에도 정이 느껴져야 마음이 따라가고 일단 정이 붙으면 떼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어린 나이가 정을 알면 강하게 자라고요. 모르면 독하게 큰다고 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고되니 때로는 각자 도생도 힘에 부치지만 야박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정은 흐릅니다. 네, 고향의 정, 가족의 정, 끈끈한 정을 나누는 9월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러브 온 탑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들, 또 직장 내에서 생긴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다양한 일들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쉴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 혼자서 했더니 허리가 너무 뻐근합니다. 왜 나만 청소할 때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청소도 뭐 쉽지 않죠. 거기에 또 워낙 꼼꼼한 성격의 분이시라면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또 네, 조금 쉬시면서 네, 또 일을 하시는 걸 바랍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남동녀외동딸을마음착하고선발부지런한명넘어총각에게시집을보냈다딸과사위는1년365날을치고하루도한가한날이없이선

0: 네가 이번에는 얼굴이 팽팽해 가지고 땅벌 냈소듯 한다.
1: 안 됩니다. 장인께서는 왜 우리 집...
0: 이렇게 생각하고 버선을 받아 옆구리에 끼고 딸네 집을 나섰다. 농부가 산준 턱에 올랐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농부는 나무를 하다가 앉아 쉬고 있는 사위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위는 장인의 옆구리에 버선이 끼인 것을 보더니,
1: 가시려면 그냥 가실 게지. 버선은 왜 가져가십니까?
0: 그날 아침에 딸내외는 생신 대물을 한 술에 잔뜩 씻고 왔다.
1: 장인님, 그간 안녕하시옵니까?
0: 농부는 절을 올리며 인사는 사위에게 녹이 충전하여 호령했다.
1: 이놈아, 당장 물러가거라. 내게 언제 내 따위 사위가 있었던 게냐?
0: 하지만 사위는 꾸르앉은 채 벙글벙글 웃으며, 장인님께서 오늘 이토록 큰 부자가 된 것이 누구의 덕인지 아시옵니까? 제가 그때 그런 격장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장인님은 오늘까지도 그저 딸내 집에서 조금씩 얻어다 근근득식하는 처지였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농부의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2: 과연 옳은 말이로다. 얼마든지 손발을 놀려 일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이리 하려고 만든 내가 잘못이었지. 생각해보니 과연 그렇구나. 자네가 나를 옳은 길로 이끌었네.
0: 농부는 꾸르앉은 사위를 두손 잡아 일으켰다.
3: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모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29.9%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지방간염, 뇌졸중, 초기 증세와 같은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과도한 음주. 자신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또 사회 질서에도 아주 나쁜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음주구 추태를 몇 가지 줄여보았습니다. 네,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110 구조대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4: 헐!
3: 예, 110입니다.
4: 헐요!
3: 예, 110입니다.
4: 아야, 이보, 어제 말소를 들어보니 술을 하얀 것 같구만, 야.
3: 저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4: 용건? 무슨 용건?
3: 아, 용건을 말씀해 해결해드리죠.
4: 그래, 내가 딱 말해낸가?
3: 예.
4: 이보, 내 차를 좀 찾아달래.
3: 차를 도둑 맞췄습니까?
4: 아, 답답하다. 도둑 맞힌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딱 모르겠단 말이오. 좀 찾아줘.
3: 그러면 어느 음식점에서 술들을 마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4: 아이고, 초지난부터 1차, 2차, 3차, 아, 5차까지 막은 게야. 그 다음에 싹 필름이 끊어지는데 어디다 세워놨는지 뒷모습 생각해 간단 말이오. 좀 찾아줘.
3: 네, 그럼 그 혼자 마인 건 아니겠죠?
4: 아니, 사람 보기로 어떻게 보니? 아, 뭐, 내가 무슨 노소리야. 내가 혼자 마야 되는가? 여보,
3: 예.
4: 내가 오지나야? 김경일로, 마경일로, 최경리,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그 다음 내, 이 욕을 말아야 된다. 잠깐 빨리 찾아달라.
3: 아, 그러면 예, 그 같이 마인 분들하고 먼저 잘 물어보십시오.
4: 야, 이놈의 쫄만 답답하다. 아니, 지금 그 사람들도 자기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몰라서, 아이, 찾아 헤매는 바인데, 좀 빨리 찾아줘.
3: 그럼 그 차번호가 몇 번입니까?
4: 내 차번호?
3: 예.
4: 내 차번호, 몇 번인가? 에이, 뭐, 찾아주기 싫으면 찾아주기 싫다래. 너무 떼어들어, 형편없구만. 에이, 변태야. 저도 다른 데 알아봐야 되지. 에이! 들려요? 에이!
3: 야, 술을 저렇게 마시는 게 정말 좋은가?
4: 맞았어.
3: 네, 이건 뭐 사람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신 거죠. 어느 때부터인지 여성분들도 남성분들 못지않게 술도 잘 마시고 술판도 잘 벌인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저녁 10시경에 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택시!
3: 저 손님, 어디에 모시

0: 어디다 드릴까요?
1: 아, 저기, 우리 집에.
0: 또 손님 집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까?
1: 아, 저기, 우리 집에 이게 연기리. 엔지 치바. 치, 엔지. 엔지 치바.
0: 손님. 손님. 이 와는 자기 집?
1: 이제 보니까 이 분위기 내 여자니까 어떻고 내서 또 나. 아, 예? 하기사.
0: 어떻게 희생됐다고 말하지?
2: 아이, 다네 일 때문에 손님 접대하느라고 소리 1차, 2차, 3차까지 다 가서 마시고 네. 4차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모르메 부르메 술 마시메 하다가 얼마 피곤했으면 옆에 가네가 살랑 누웠단 말입니다.
0: 아, 예.
2: 그러게 글쎄, 아이 같이 왔던 사람들이 양심이 없겠으니 자기네만 다른 데 가고 우리 나그네를 깨우지 않아서 희생됐단 말입니다.
0: 아, 다른 카네가 누워서 와서 변화에 실 깨는데 무슨 희생되기는 거예요?
2: 어, 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만해 글쎄, 누군 채로 가서 왜 간 게? 그 짧은 시간이 글쎄, 3차, 4차씩 하려고 하니까 무식이 글쎄 소화됐겠습니까? 그저 금방은 거 다 해버렸는데 에휴, 일 아이들라니까 그랬겠습니까? 예. 그저 낙화생활 마에 푹 퍼진 콩나물 대가리 두 개 글씨 두 코끝 먹어서 딱 먹는 바람에 지식에서 희생됐댕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 아이 됐댕가?
0: 저 아이 되긴 좀 많이 됐습니다.
2: 정말 불쌍하댕가?
0: 이제 불쌍하긴 불쌍합니다.
2: 정말 억울하지.
0: 이제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달란 말입니다.
0: 그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2: 그렇습지, 글쎄.
0: 근데 우리 경비실에서 무슨 걸 해결해드린단 말입니까?
2: 무슨 게란까? 이게 경비실이란 말입니까? 아이, 그래, 뭐, 처음부터 와서 경비실이면 경비실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야지, 예? 아니, 내 무슨 여기 와서 경비실에 와서 울며불며한데 감정 낭비하겠습니까? 오, 정말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경질이 팍 번들린다. 정말야.
0: 아우, 저렇게 아다먹기, 저렇게 시비돌 없이 사는 게 정말 좋을까요?
2: 완을 잡다.
0: 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네, 공금으로 술을 마시다가 저 세상 간 사람 참으로 가련합니다. 네,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홍모보다 더 가벼운 죽음을 해서는 안 되죠.
3: 저기
0: 또 어떤 분이 술병살 꼬나들고 휘청거리며 오는 모야 봐서는 어째 별로 심상치 않다. 내 먼저 자리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3: 가자, 엄마네. 가자, 엄마네. 가자, 엄마네.
2: 아이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폭 취해가지고 왔어.
3: 따로 내놔, 없어. 이제 따로 내놔.
2: 아이고, 가, 여길 아예 왔어.
3: 자기 옷 좀 잘 지켜줘. 와는 어서 마을장에 가 팍팍 접어들지. 행동은 이제 개팔구만, 개팔.
2: 아이고, 정말. 아이고, 쟤 이렇게 맨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다니는 게 가라고 무슨 마음이 붙어 있겠어.
3: 아이고, 나는 알기는 무기 이거 가. 개팔아 말고, 개팔아 말고.
2: 옛날에는 쟤 이렇게 술 아예 마셨지 않고 뭐예요.
3: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쟤 나가네 한마디만 하면 열 맛이 쫙쫙 접어들면 이거 개파요 여기.
2: 아이고 기차 어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술을 거서 퍽 다니는지. 에휴 기차 지치
3: 이야 요 말아 와는 어서 지치렴지가 안 거까지 재미를 똥떼 닮아라.
2: 아이고 어찌 뭐 가슴이고 딸이고 뭐 알아봐 저 정도로 취했을까. 에휴
3: 지치 정말 딱 모이 주는 가 지치거리지 마 빨리 오라 먹어.
2: 미식이라 에휴 한심아 한심해. 에휴.
3: 하나 둘 셋 어쨌든 한 번 더 와갔다면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2: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내 왔어 어때.
3: 요것들이 이미 싸고서 비슷비슷하게 싸가지고 오늘 이러는 게 이제 부과 못해요. 누구야?
2: 이거 누구야? 야 똑바로 봐라 좀 똑바로 봐. 이거 또
3: 아야. 이거 잡아가지고
2: 이거 내

0: 그런데다 따르는 게 내 정말 이게 잘못이 지구야 이 질렀네야.
1: 아빠.
0: 응? 다시 성취하고 다시 여미 성 이렇게 태우니까 성이 태어나야. 응?
1: 와, 너 좋수구만.
0: 아, 좋대야, 좋대야.
2: 이렇게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히 말씀 올릴 것은 작년부터 시작되는 음주운전 단속. 네, 음주운전은 참 많은 비극들을 빚어냈습니다. 음주운전. 네,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들이 생명안전에 아주 위험한 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천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술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부터 건강한 음주문화, 문명한 음주문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김문혁 사회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 복 환을 많이 받으십시오.
3: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작은 긍정으로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락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로써 분명한 판단 능력을 얻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즉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네, 설마 이 모든 것이 뇌의 착각에 의한 판단이었으면 이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리과 계열 시험 점수가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편으로 선생님과 부모에게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나 보군 이라는 말을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이과 계열 과목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굳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반의 학생은 겨우 40명 정도입니다. 우연히 리과 계열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많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고 옆반이었다면 등수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제멋대로의 정보를 임격당하지 않았다면 리과 계열 과목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리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내린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네, 잘못된 환경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입니다.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산에 올라.

네, 저는요, 항상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다면 천재다라고 요즘 말하고 싶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도 11개나 뭐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고요. 네, 이 정도의 숫자를 암기할 수 있는 뇌를 가졌다면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자릿수의 숫자를 외울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뇌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뇌의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뇌를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뇌를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까? 뇌는 좋은 착각과 나쁜 착각을 하여 그대로 결과를 낼 뿐이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지 할 수 없다고 착각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천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뇌를 잘못 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면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어째서 나쁜 점수만 받아오는 거야? 라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뇌에 점점 나는 못해라는 정보가 입력되어서 스스로 나쁜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부정적인 착각이 더욱 나쁜 착각을 낳아서 정말로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네, 뇌의 구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보내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 큰 돈을 벌 리가 없잖아 라는 부정적인 착각을 스스로 강화하여 못하는 자신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정말로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출연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잊을 소냐.

사업에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승화 가수의 우리 우리.

네, 애매모호한 세계의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우리 자신입니다. 즉, 뇌의 착각이겠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네,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생각대로 변화시켜 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믿지 않든, 실천하든, 그렇지 않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자면 뇌의 착각이니까요. 네, 다만, 만약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자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착각의 법칙입니다. 네, 착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의식에 자라고 있는 나쁜 착각을 알아채고 지금부터 좋은 착각으로 바꾸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네,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는요,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나? 네, 다 갖춰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 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치여 있다면, 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허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네,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는 허술한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네요.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하이디는 바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생각처럼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눈치채고 클라라에게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클라라. 장하다.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일으켜 세운 다음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등을 받쳐 주었기 때문에 클라라는 아까보다 더 자신 있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이리는 그 주위를 깡충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몇 걸음 걷지 않은 클라라를 안으며 말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걸으면 힘들어서 안 돼.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안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피터가 데르플리로 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서 있던 한 여자가 말합니다. 바람이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손님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걸? 나야 지난 2년 동안 산에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게 굴러 떨어졌을 때 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의심을 받게 될 거야.

빵집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휠체어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피터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쏜살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빵집 아저씨의 말은 피터가 겁을 먹기엔 충분했거든요. 언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경찰이 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피터는 자기가 한 짓이 들통나면 바로 프랑크푸르트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등골이 오싹해났습니다. 피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 식사로 나온 감자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피터, 너 또 풀을 먹었구나. 그래서 속이 안 좋아 끙끙거리는 거지. 얘들아,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기쁜 일이 있으니 보러 오시라고 하는 건 어떻겠니? 하지만 하이디와 클라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할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한 뒤 오시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꼭 일주일 뒤에 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은 클라라가 산에서 보낸 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클라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더 이상 환자가 아니야. 이제 다 나았어. 이제 휠체어에는 앉지 않아도 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걸을 수 있어.

도막도 깨끗이 치웠고 할머니를 맞이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1: 생태 문명 건설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질 오염을 잘 정비하고 수환경을 잘 보호하려면 하천에 량한 상하류, 육상과 수상, 지표와 지하, 하천과 해양, 수생태와 수자원, 오염 예방 퇴치와 생태 보호를 전면적이고 통일적으로 계획해 체계적 정비의 최대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의 일체화 생태 보호와 생태 복원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대규모적인 국토 녹화 행동을 전개하며 수토 류실과 황막화, 성막화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지나친 개발을 금지하면서 생태 우선 및 녹색 발전을 견제하며 장강과 관련한 모든 경제 활동에서는 생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은 반드시 제도와 법치에 의거해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생태환경보호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체제가 건전하지 못하고 제도가 엄격하지 못하고 법치가 엄밀하지 못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벌이 유력하지 못한 것과 관계됩니다. 제도를 서둘러 혁신하고 제도적 공급을 증가하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며 제도가 강제적인 규제와 접근 불허의 고압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에 의거해 엄격히 간부의 권력을 단속하고 하늘과 땅의 불흐름을 도해줘야 하며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응분의 책임은 반드시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궁함으로써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당정의 결책과 포치가 제대로 관철 실시되고 효과를 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법을 받들면 나라가 강성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나라가 쇠약해집니다. 정령은 반드시 받들어야 하고 법은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고 확실히 들어주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엄격히 관리해 그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련의 개혁 조치와 관련 제도를 내왔으므로 중앙환경보호 감찰을 들어주듯 단단히 들어주고 실행해야 합니다. 제도는 강제성과 권위성이 반드시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선택적으로 실시하거나 변칙적으로 실시하거나 소극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 간부 생태문명 건설 책임제를 실시해 엄격하게 고과 문책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사정을 봐주거나 눈 감아줘서는 안 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함께 바다 생물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찾아보며 향유코래의 습성, 서식지, 특징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항상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더욱 열정이 생겨 색연필을 들고 하루 종일 향유코래 그림만 곰놓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혼자 열심히 그림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저에게 향유고래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라대곤 합니다. 밥 먹는 시간, 놀이 시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요청하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곰노와 같은 그림만 그리다 보니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곰노와입니다. 자꾸 되풀이하다는 의미로 한 번 한 일을 그대로 다시 하고 또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곰노아에는 또 곱절로 노타하는 뜻입니다. 량을 두 배, 세 배로 늘려서 준비하거나 담아둘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주말 손님들이 집에 많이 오기로 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만들던 양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재료를 곰놓아 준비했죠. 평소에 두 배 분량으로 음식을 장만하려니 힘이 들기는 했으나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이 넉넉하게 드실 수 있어 성취감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곰놓다는 분량을 곱절로 늘려놓는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곰놓다에서 곱은 곱셈, 곱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모두 여러 번이라는 공통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양을 여러 배로 늘리는 것 모두 한 번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문장 속 상황만 잘 살펴보면 어느 의미로 쓰였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도 곰노타를 만나는 순간은 많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곰노와 반복하기도 하고 여행 갈 때 먹거리를 넉넉히 준비하기 위해 분량을 곰노와 챙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수를 곰노와 저지르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 좋은 일은 곰노와 이어가고 잘못된 행동은 곰놓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네, 이처럼 곰놓다는 행동의 반복과 분량의 배수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입신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모두 7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임신 중 산전검진 비용 환급입니다. 임신 12주에 엄마가 임신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병원에서 산전검진을 받을 때 정책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이라면 결제 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의료보험이 가입돼 있던, 주민의료보험이 가입돼 있던, 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이 산전검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 후 신청할 필요 없이 수당은 개인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철강성 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출산보험에 가입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남성 근로자가 출산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아내에게 직장이 없을 경우 출산의료비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0세에서 3세 사이 보편적 육아 현금 보조금입니다. 아이 한 명당 연간 3,600원, 월 300원을 지급하며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여러 명의 아이가 있다면 아이마다 이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보조금은 매년 부모가 직접 1회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입니다. 집에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고 부모가 정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월 2,000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시 신청하면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남성 배우자 출산 간호 수당입니다. 이 혜택은 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지역 규정에 따라 부동합니다. 아이 아빠들은 현지 정무 서비스 대청에 방문해 해당 지역에 이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혜택은 특별 출산 장려금입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별도로 특별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둘째, 셋째 가정이나 현지 호적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형식도 일차성 현금이나 매월 또는 매년 지급 등 다양합니다. 거주 지역의 공식 정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햇볕을 쬐면 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만약 햇볕을 많이 쬐서 흰 머리가 난다면 적도에 가까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백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인은 평균 35세 무렵부터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시아인은 30대 후반에서 40세 무렵, 아프리카인은 가장 늦은 45세 무렵부터 흰머리가 나타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반토족은 40세에서 50세 사이 이전에 흰머리가 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자외선의 영향이 소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색이 배어 나오면 염색된 것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평소 적양배추, 오디 등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색이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채소나 과일들이 염색된 것은 아닐까? 이런 채소나 과일을 먹어도 되는 걸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채소나 과일의 색이

빠지는 것은 대부분 자연 현상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천연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는 선명한 색깔을 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양가도 지니고 있습니다. 색소는 수용성 색소와 지용성 색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용성 색소입니다. 물에 잘 녹는 색소로 적양배추, 블루베리, 포도, 자색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붉은 비트에 함유된 베타사이아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채소나 과일은 수확, 운송 또는 씻는 과정에서 비비거나 눌리는 등 기계적 외력을 바르면 세포가 손상돼 색소의 일부가 용출되면서 색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용성 색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에 용해되고 물에는 용해되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녹색 잎채소의 엽록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종류의 채소나 과일은 씻을 때 일반적으로 색이 빠지지 않으며 조리할 때 색소가 기름에 녹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당근을 볶으면 국물이 주황빛이나 붉은빛을 띠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색이 빠지는 현상은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천연 색소의 용출로 인한 자연 현상이며 식품 안전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8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 제17차 당대회 대표들이 시당위 보고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여 연결재반 사업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분투의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해외결제봉사를 최적화해 문화관광 상무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시제 17차 당대회가 개막한 뒤 당대표들은 시당위 보고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치면서 향후 5년 전시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둘러싸고 사명과 담당을 이야기하고 실천 경로를 함께 모색하면서 연결재반 사업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분투 역량을 모았습니다. 토론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습니다. 대표들은 실제와 결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표들은 시당위 보고는 주제가 뚜렷하고 시야가 높으며 성과 총화가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임무 포치의 중점이 뚜렷한 바 묵직한 성적표이자 선명한 로선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대표 류계동은 보고는 전시 발전에 뚜렷한 청사 인재 대우를 잘 구축하며 신업태 청년 봉사를 실속 있게 하고 청년 연길 건설을 강화해 광범한 청년들이 연길의 고품질 발전

0: 그들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도록 인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보고에서는 공업 지지를 강화하고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방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기업 육성과 기업 봉쇄를 강화해 공업 경제의 건전한 운행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대표 라지국은 보고는 연결 발전의 실제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고 시야가 높으며 목표가 명확하고 조치가 실무적이며 공업 발전의 뚜렷한 청사진을 그려주었다고 하면서 다음 단계에는 이번 당대회 정신을 학습, 관철, 곧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관광을 연길의 전략적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연길을 동부가 휴가 관광 목적지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사업에서 전반적인 투자 유치와 상급 정책 확보 사업을 잘하고 명절 축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전반적인 문화관광 보호와 관광객 민원 봉사 기세를 잘 구축해 다음 단계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품 교체 정책을 시달하며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의 융합을 강화하고 연연올해 구역 공공 브랜드를 키우며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결구 창건에 힘써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대표 손수저는 이번 당대회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보고 정신을 사업과 창업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소비 촉진, 대외무역 안정, 개방 확대, 봉사 최적화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실천과 실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개척하는 데 상무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도시 건설과 관리 면에서 보고에서는 신형 도시화 전략을 견지하고 연길 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회복력이 강하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 인민 도시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대표 마선유는 주택 및 도시 향진 건설 부문은 도시 승격 행동을 전개하고 낡은 소구역 개조와 사회구역 건설을 추진해 군중들의 거주 품질을 높이며 물 공급, 열 공급 등 지하 관망 개조를 추진하고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강화하며 건축 시공, 가스 등 안전관 조사를 실속 있게 전개하고 도시 생명선 건설을 추진해 안전과 안정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표했습니다.
1: 9월 21일, 우리 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을 개최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로평문이 현장을 찾아 관람했습니다. 이번 지식경연은 시당위 통전부, 시민족종교사무국, 시융합매체 중심에서 연합 주최했습니다. 전시 각 단위와 가도, 향진에서 온 10개 대표팀이 한무대에서 실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연 내용은 습관평 총서기의 민족 사업 강화와 개선에 관한 중요 사상,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등을 긴밀히 둘러싸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인도하고 전시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사상적 기초와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치열한 각축을 거쳐 소영진 대표팀이 1등상을, 공원가도 대표팀과 북산가도 대표팀이 2등상을, 융합매체 중심 대표팀, 시당위 사회사업부 대표팀, 건공가도 대표팀이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가선수 공가인은 주동적으로 민족법치 선조는과 민족단결 실천자가 되고 단결의 긍정 에너지를 적극 전파해 연결시 여러 민족 군중들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행된 뒤 처음 맞는 민족단결진보 선전주입니다. 이번 지식경연은 우리시 선전주관 활동의 일환으로서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선전을 촉진하며 실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해 민족 관련 법률 법규를 전방위적으로 보급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의 사상 공감대를 깊이 응집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돕고 한마음으로 분투하는
0: 금융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외국 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주는 공항, 해외 상권, 5A급 관광지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해외 은행 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외국 카드 포스 단말기 배치를 다그쳤는다. 현재 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대 소비 장면을 전면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에서 해외 은행 카드를 접수하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1.7% 증가했습니다. 해외은행 카드 거래는 누계로 15,800건, 금액은 3,467만 8,300원에 달해 동기 대비 각각 28.3%, 34.8% 증가했으며 외국 카드 결제 접수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0: 외국인 루드밀라는 연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은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할 때 불편함이 없고 소비도 아주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올가는 호텔에서 위챗을 다운받으라고 추천해줘서 설치했는데 모바일 뱅킹 기능도 개통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층적이고 파급력이 넓은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전문 외화 환전점, 은행 외화 환전 창구, 해외은행 카드 현금 인출, ATM기 등 자원을 통합해 해외 금융 봉사망을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에는 외화 환전 지점 13개가 설치됐고 127개 은행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해외은행 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가 배치돼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과 환전 수요를 전면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들의 계좌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등 문제에 비춰 계좌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해외 업무 관련 구역에 외국인 전용 봉사 지점 22개를 설치하고 계좌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을 위해 루개로 개인은행 결제 계좌 1,591개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부행장 리환평은 외국인들이 연변에서 결제할 때 겪는 불편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관광 소비, 일상 출행 등 핵심 장면을 중심으로 외국 카드 접수, 외화 환전 등 금융 봉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결제 과정의 막힘을 하나하나 해소해 외국인들이 연변에서 더욱 편리하게 소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연변의 대외 개방과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1: 연길에서 안심 소비 건설 사업을 깊이 추진하기 위해 시시장 감독관리구간 농산물 시장을 민생 소비 중점 장소로 삼고 감독관리와 봉사를 함께 중시하며 정돈과 규범화를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안심할 수 있는 시장 소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집업 일꾼들은 시장 운영 측의 주체 책임 시달 상황을 엄격히 검사하고 농산물 시장의 육류, 과일, 채소, 일용 잡화 등 경영 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상시화, 정밀화, 조사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상가의 영업 허가증, 식품 경영 허가증, 종업원 건강증 등 자격이 고전하고 유효한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건드리 식품의 표식, 경영 장소 환경 위생, 저온 저장 설비 운행 상황을 세밀히 점검했으며 상품 매입 명세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식품 매입 원천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원천적으로 식품 안전 위험을 예방했습니다. 검사에서 일부 상가 작업대 위생이 불합격이고 쥐, 파리, 먼지를 막는 선방시설이 부족한 등 문제가 발견되자 집업 일꾼들은 즉시 정돈 개선 의견을 하더라고 정돈 기한을 명확히 해 상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동시에 식품 안전 경영 규범과 관련 법률 법규를 선전 강행하고 상가들이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상시적으로 자체 검사와 자체 정돈을 잘해 문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도록 지도했습니다. 시시장 감독관리국 북대본국 집업일꾼 서석염은 시장 감독관리국에서는 농산물 시장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며 편민 부대 시설을 보완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 관리를 엄격히 시달하고 고위층 빙과 종업원 건강증을 전면적으로 검사해 여러 면에서 군중들의 안심 소비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0: 금일 연길시 자원봉사자연합회는 연변대학 부속병원과 함께 시공항국을 찾아 건강무료진료 및 과학보급 강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건강과학보급 강조에서 연변대학 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는 공안 민경과 보조경찰의 사업 실지와 결부해 일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직업성 과로 손상, 경추와 요추 보호, 아건강 조절, 일상 재활 스트레칭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료 일꾼들은 알기 쉬운 말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과 방호 요점을 세밀히 설명하고 사업 중간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재활 스트레스 동작을 현장에서 시범해 전체 민경과 보조 경찰들이 과학적으로 일상 신체 관리를 하고 직업 건강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무료 진료 단계에서 연변병원 의료 전문가팀은 민경과 보조 경찰들을 대상으로 1대1로 자세 평가와 통증 문진을 진행하고 신체 상황을 세밀히 료했습니다. 경추 어깨, 허리 다리 통증 등 흔한 문제에 대해 개선 강화된 재활 건의와 건강 지도를 제공했으며 각종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인내심 있게 답변해 민경과 보조 경찰들이 건강 우환을 조사하고 과학적인 신체 관리 방법을 장악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고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4: 황홀한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백도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는 24절기의 15번째 절기로 1년 중 밤과 낮의 기온 차가 가장 큰 시기랍니다. 시간은 바로 9월 7일, 8일 혹은 9일경인데요. 백도가 지나면 날씨가 차츰 추워지는데 낮의 기온은 여전히 높지만 밤의 기온이 신속히 떨어져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이슬로 응고될 수 있습니다. 룡동한 이슬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요. 백도가 되면 화북지구는 점차 가을에 접어들지만 일부 남방지구에서는 여전히 날이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한답니다. 기러기와 제비가 날아갑니다. 백도가 지나면 봄의 북방으로 번식하러 왔던 기러기, 제비 같은 철새들이 추위를 느껴서 후대를 이끌고 룩소, 따스한 남방으로 날아가 겨울을 나게 됩니다. 긴 여정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 철새들은 몇십 마리 지어낸 수천,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날아가기도 하는데요. 철새들은 초원, 고산, 바다를 날아넘습니다. 일부 갓 태어난 새끼들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겨울 나이 할 곳으로 가서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을지를 알수 없겠지요. 무새들이 모기를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철새들이 서둘러 남방으로 날아갈 때 까치, 참새, 까마귀와 같은 모물새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갖가지 식물의 씨앗을 저장하면서 겨울 나이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원자리에 있으면서 새로 간 두터운 겨울 깃털과 식물의 열매, 씨앗 등 음식으로 추운 겨울을 난답니다. 대추가 익기 시작합니다. 백도가 되면 대추가 익는데요. 붉은 대추는 수많은 초롱처럼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대나무 장대로 나뭇가지를 살짝 건드리면 익은 대추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떨어진 대추를 큰 광주리에 주워 담기도 한답니다. 백도가 되면 기화꽃이 핍니다. 나무 가득 피어난 다망색의 꽃송이에서는 풍기는 짙은 향기는 부드럽고 향기로워서 저도 모르게 짙은 개화 향기를 풍기는 개화 꽃독을 떠올리게 한답니다. 친구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백도가 되면 허다한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먹는데 사람들은 백도에 고구마를 먹으면 건강

수분은 목화 따기 좋은 시절이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목화밭에서는 잘려문 달래가 터지면서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목화가 피어납니다. 그러면 목화를 딸 수 있는데요. 화창한 날 목화농들은 허리에 목화를 담은 큰 주머니를 띠고 장갑을 끼고 목화를 따기 시작합니다. 손목에 조금 힘을 주어서 목화를 따서 큰 주머니에 넣는데요. 목화농들은 껍질이 있는 목화를 햇볕에 널어 말린 다음 목화를 주워 다시 이 목화수 소매에 팔기도 한답니다. 연후 1년의 가공을 거쳐 방적을 하고 천을 짜거나 솜니불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목화를 떠날 수가 없다네요. 친구들, 여기서 소상식 함께 배워볼까요? 하얀 목화는 이름에 화자가 들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꽃이 아니랍니다. 목화의 진짜 꽃은 갓 피어났을 때 하얀색이다가 차츰 연한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 뒤로는 붉은색이다가 다시 붉은 자주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갈색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지면 타원형의 열매인 달래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달래는 잘 여물면 자기절로 터지며 또 씨앗 표피의 섬유가 밖으로 뻗으면서 하얀 솜털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화라고 합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함께 아파트에서에 대해서를 배워갈까요? 아파트는 나 혼자만의 살림주택이 아니라는 거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살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음과 진동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라 해도 소음과 진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5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아래층에 심한 진동이 전해지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5층에서 우당탕 하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러워 잠도 못 자고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는 여름철에는 특히 소음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기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곤란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온 아파트 단지가 떠나갈 듯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 음악을 틀어놓거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텔레비전 소리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밤에는 또이 시간 작은 소리도 크게 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노래를 부르며 즐겨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창문을 꼭 닫고 소리를 조금 조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고요.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잔디밭과 화원을 꾸려져 있는 것이 보통이고, 어떤 아파트에는 놀이터와 운동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고, 요즘엔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까지 갖춰진

5층 아파트들도 참 많이 일도서고 있지요. 네, 이러한 시설물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도록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잔디밭을 밟지 말고 꽃을 꺾지 말고 또 운동시설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보아서 남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복도나 층계를 오르내릴 때 발소리를 죽여서 조용히 다녀야 하고 이웃들과 만났을 때에는 인사를 잘 해야 하고요. 또 친절하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웃을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해버리는 어린 친구들을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레이바른 어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친구들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층계나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를 사용할 때는 적당한 크기로 소리를 잘 조절해야 하고요. 망치질을 할 때에는 절대 밤에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낮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0: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인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 발전을 밀고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담보로 됩니다.
2: 인민의 자질을 한층 높여 사람마다 문명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며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탈 때는 자각적으로 줄을 서며 서로 양보하면서 법을 지키는 의식을 높입시다.
3: 아빠 힘들어요.
4: 힘내자 아들. 건강 건강.
2: 여보, 이렇게 매일 같이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적게 마시고 가족 건강 지키니 너무 좋네요. 하루 만보 가족과 같이 걷겠다고 하네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9회 전국 농민 풍수절을 맞이해 습금평 소속이 당장을 대표해 전국의 광범위한 농민들과 삼농전선 근무자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따뜻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1: 리간 총리가 상해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0: 미국 민중의 과반이 미중 양국이 친선협력과 접촉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제9회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이해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당조항을 대표해 전국의 광범위한 농민들과 삼농전선 근무자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따뜻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이 재차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변은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했으며 가을 곡물은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2일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축하서한에서 습근평 주석은 당면 새나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빨라지면서 글로벌 기능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으며 세계기능대회는 산업수요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각국 기능인재들이 기회정진하고 서로 배우고 참조하는 데 유익한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본기 대회를 계기로 중국은 더 많은 노동자, 특히는 청년들이 기능 인재가 되도록 격려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각 측과 함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기능 운동의 발전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과 민생 복지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제48회 세계 기능 대회는 20일 상해에서 개막했습니다. 기능이 세계를 개변하고 앞길을 밝게 비추자를 주제로 한 본기 대회는 세계 기능 기구가 주최하고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와 상해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기능 대회 기간 세계 기능 대회와 세계 기능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 중공전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총리인 리강이 9월 20일 상해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0: 선진 제조 발전에 관한 습금총 주석의 중요한 지시와 전국 선진 제조 업회 정치를 깊이 있게 관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방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에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4시대 지능 제조업을 힘껏 발산시키고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다그치어 육성하고 확대하며 선진 제조업의 규모와 질을 부단히 강화해야 합니다. 상해전기 국가인공지능응용 중간시험검증기지에서 리강 총리는 전용 로봇, 산업 로봇 제품과 그 응용 전시를 참관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직접 봉사업체와 인공지능 생산건설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기술 응용이 제조업의 기술체계, 생산 모식과 산업 형태를 깊이 재편성하면서 제조업의 과학기술 혁신과 브랜드 승격에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과 디지털 기능, 정보 기술의 우세를 결합해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인공지능이 선진 제조 발전을 도달 지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연구, 개발, 생산, 관리 등 전 과정의 지능화 성격을 촉진하고 데이터 요소의 잠재력을 발굴하며 더 많은 업종의 전면적 지능 정보화의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제조 분야의 공통된 난제 차근에 공업 설계, 중간 시험 검증, 지능 요지 보수 등 핵심 고리를 둘러싸고 더 많은 제조업 생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 서비스와 다원화 해결 방안의 공급을 강화해 각종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지능화 개조를 지원하고 발전 동력과 경쟁 우세를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상해 미래 개점 지역사회는 미래 산업 분야에 착안한 과학창업 보화기지 플랫폼입니다. 리강 총리는 이곳에서 지역사회 혁신 생태 건설, 상해 미래산업기금 운영 등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량자 계산 등 분야의 기술 제품을 료해하며 창업 투자를 힘껏 발전시키고 장기 투자 자본을 확대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입과 위험 부담, 분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인재는 제1 자원이며 인재를 확보해야 미래를 포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연구기구, 혁신 플랫폼, 기업, 과학기술 계획의 인재 집결과 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탁월한 혁신 인재 양성에 새 모식을 모색해 높은 자질을 갖춘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진길령, 오종룡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0: 중화민공화국 국가를 열창했습니다. 이어 저는 모두가 소견이 서서 장정에서 영용하게 희생한 혁명 열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최근은 연설에서 20년 전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농 홍군을 인솔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거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세계를 놀려오고 역사의 길이 남을 장정의 승리를 유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홍군 장병들이 생명과 피로 이루어낸 위대한 장정 정신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도록 중국 인민을 고마워하고 공정의 길을 개척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봉유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분발 진취해야 합니다. 체기 등 지도자들이 각계 군중들과 함께 주제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윤료, 리설회, 장승민, 로상장춘, 왕용이 참가했습니다.
1: 22일 오후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부 총리인 정설상이 북경에서 카자흐스탄 나리바예프 제1부총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정설상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산과 물이 잇따운 운명공동체이자 좋은 이웃, 좋은 벗, 좋은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올 7월 습근평 주석과 토카예프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적 협력 심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협력위원회 양측위원장으로서 양국 정상
0: 주관을 전하며 두 나라의 철통 진선은 중국의

0: 전시대 지도자들과 시아누크 대왕이 함께 만들고 정성껏 가꾼 것으로 가진 풍파를 겪고도 바위같이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과 시아모니 국왕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신시대 전천후조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협력해 양국 지도자 간 중요한 공감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고 양국 간 친선이 민심에 깊이 뿌리내려 대대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시아모니 국왕과 모니얼 왕태후는 캄보지아와 중국은 언제나 긴밀히 단결해 전 시대 지도자들이 맺어놓은 깊은 친선을 함께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습금평 주석의 캄보지아 방문은 신시대 전천후조 캄보지아 중국 운명 공동체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캄보지아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뜻밈없이 견제하며 중국의 번영과 태평, 안녕을 기원합니다.
1: 한정 국가부조석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간 뉴욕을 방문해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에 참석하게 됩니다. 회의 기간 한정 부조석은 또 중국이 주최하는 글로벌 발전창의 5주년 고위급 대화회의에 참석하고 유엔 사무총장, 제81차 유엔 총회 의장 그리고 관련 국가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0: 2026 북경 문화로운단이 22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종회 대빈들은 문화유산은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며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고 활용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계승과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요구이자 공동의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인류 문화유산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함께 갖고 문화
1: 또한 국토공간계획 통합지도 구축과 활용을 가속화해 국토공간관리의 기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자연보호지 통합과 최적화를 끝내고 삼북공정 공약자들 잘 치르며 산수공정을 심도 있게 추진해 삼림과 초원, 습지, 사막, 해양의 생태보호와 복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위일체로 경작지의 수량과 품질, 생태보고를 일괄 추진하고 전략적 광물자원의 탐사와 생산, 공급, 비축, 판매를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지질재해 잠재 위험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측을 전면 실시해 극단기후 상황에서 국토안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 현재 가을 곡물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지는 시기를 놓칠지라 농기기를 총동원해 수확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남 지역의 벼가 수확 고봉기에 들어섰습니다. 산지와 구릉이 많은 서남 지역은 지형 특성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릉 지역은 소형 수확기 작업에 적합합니다. 귀주성은 관련 농기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며 올해 신규 농기계 규모는 22만 대 이상에 달했습니다. 삼도에서는 분산된 계단식로 내 소형 콤바인과 초소형 동력 탈곡기를 투입해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수확을 마칠 예정입니다. 사천성은 벼 재배 면적 중 60% 이상이 구릉 지역에 분포됐습니다. 사천은 현지 실정에 맞게 경사도별, 구역별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해 가을 수확 작업에서 농기계 활용이 훨씬 더 수월하게 했습니다. 현재 사천성 구릉지대의 벼 수확 면적은 1,100만 부를 넘었습니다. 동북지역도 벼 수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길림성 유화는 올여름 홍수로 일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부문은 농가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하며 침수에 따른 벼 조기 노화와 도복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현재 이미 수확 작업을 시작했으며 초석 전후로 햇살을 시중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흥룡강성 동강은 홍수가 지난 후 피해를 입은 논에서 벼 동숙 촉진, 나달 무게 증가, 병 해충 방지 등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벼 성장치 회복을 다그쳤습니다. 현재 역내 벼 9만 무는 풍년을 맞이하고 생산량은 안정 속에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하 회화 지역에

0: 옥수수도 속성기에 진입했습니다. 기상 부문에 따르면 소화 기간 여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성 활현은 수확기 1900여대를 동원하고 하남성 전역은 긴급봉사팀 763여와 농객의 4만 5600대를 동원해 수확작업을 지원했습니다.
1: 미국 시카고 글로벌 사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민중 57%가 미중 양국이 진선협력과 접촉을 전개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2024년부터 양국 간 협력을 지지하는 추세가 지속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은 국제원자력기구 제70차 대회에서 기술혁신과 원자력협력을 호소한 중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제70차 대회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본기 대회는 185개 국가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의 4,000명 인사가 참가했습니다. 회는 다자주의를 적극 실천하고 핵 확산을 공동 조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전 인류의 공동 복지와 관계되기에 각 측은 6년 만에 원자력 확장에 대한 조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원자력 전시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기술 소개와 정교한 상호작용 설계로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조치한 소형 모듈화 원자로 혁신에 공을 들이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창조하자는 주제 행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분야에 중국 대표적 성과를 소개하고 소형 모듈화 원자로 분야에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혁신, 표준 조정, 농력 건설, 관련 보급과 응용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제 행사는 세계 기후 관리와 지속 가능 발전에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산총덕주임은 신형 에너지 체계를 건설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면에서 중국은 원자력을 중요한 선택사항으로 삼고 완비한 핵공업 혁신사슬, 산업사슬, 인재사슬을 통해 소형 원자력기구는 중국의 창의를 환영하며 중국을 비롯해 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을 지지하고 소형 모듈화 원자로 분야의 기술혁신, 표준조정, 능력건설과 실제 응용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타이 원자력 평화리용 판공실 비서장 룽구루언 키드파티는 관련 창의는 세계적 범위에서 핵기술의 평화리용과 혁신을 추진하는 중국의 확고한 언약을 과시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이 주최한 핵융합의 미래, 융합에너지 응용의 필연적 경로인 공정화 주제회의에서 중국은 전 세계의 핵융합 공정화를 둘러싸고 협력을 진행할 것을 전 세계에 초청하고 관련 기술 돌포와 종회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황평비서장은 핵융합 에너지는 물리실험에서 공정화와 산업화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가 대규모 과학공정건설과 복잡한 시스템 관리를 진행하는 데 도전장을 던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협동은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부총간사 나자트 모크타는 많은 전망성 프로젝트와 기술 분야에서 중국 국가원자력기구와 교육부가 공동 설립하고 발전 도상국을 상대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중국에 와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전공하는 원자력과 관련 전공 학생

0: 사용을 지원합니다. 파키스탄에 손 장학생 고라야 아미나는 장학금을 통해 관련 전문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귀국한 후 자국의 원자력 사업에 뛰어들도록 도와주었으며 파키스탄, 중국과 국가원자력계의 협력에 협력 누대를 제공.
1: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에
0: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국호 안원
1: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하며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에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벗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500여 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영도하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집권당이 됐습니다. 100년 전 중화민족은 세계의 쇠퇴하고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에게 우수한 답안지를 바쳤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동지들, 당주황은 동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시종 인민과 생각을 같이하고 일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당과 인민에게 보다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동지들, 벗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 위협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창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한창 젊고 재기발랄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주왕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간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왕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의 기초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리요. 우리 당은 예로부터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것을 중시해왔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일제기 11시기에 만약 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더 잘 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일전쟁에 전국적 승리를 쟁취하던 관건적 시기인 1945년에 열린 당주왕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당 창건 이후 특히 당주왕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부터 준의회의가 열리기 전

0: 여태까지 시기에 당의 역사 및 그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약간의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중국 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해 전당, 특히 당의 고위급 간부들이 인식의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고 전당의 단계를 강화했으며 7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 혁명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등소평 동지는 역사상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잘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제보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 제정된 방침 정책은 전당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토대는 믿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가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종파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테러금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인삼 고향이 걸어가는 진환경 분원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오전 활기찬 인삼시장 개장 축제 행사가 길림성 무송현 만량진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인삼 재배 농가와 상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인삼시장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약 1600년의 야생 산삼 채굴과 460여 년의 인삼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백산 기슭에 위치한 무송현은 중국 인삼의 고향으로 불리웁니다. 유연한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매년 전국 인삼의 80%가 이곳에서 집산되어 전국과 세계 각지로 판매됩니다. 반달 남짓 후인 백로절기가 되면 장백산 기슭의 인삼 농민들은 풍수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량진 대방촌에서는 차양막 아래 밭 인삼이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아래서 쪼그려 앉아 인삼의 생장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인삼 재배농가 리유의는 곧 인삼을 캘 때가 되었다면서 또 풍작을 거두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유의는 인삼을 약 40년간 재배해온 베테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무송현 인삼연구소 전문가의 지도 아래 리유의는 토양을 개량하고 병해를 방지해 인삼 품질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모두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배했지만 지금은 전문가의 지도와 스스로의 탐색을 통해 점차 좋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류유이의 아들이 점차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인삼밭을 임대해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류유이의 아들 류수국은 유기 비료를 사용하고 우량 품종을 심으며 친환경 병출해 방지 기술을 사용하니 농약 잔류량이 줄고 품질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성세대에 비해 우리는 과학적인 인삼 재배를 더 중시한다면서 우량 성장과 좋은 기술을 결합하기에 인삼 품질도 더 좋아지고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방 전발을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안심할 수 있는 인삼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
2: 새로운 국경 간 투자와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동부티모르 무역공업부 니노 페레라 장관은 평류군화가 통항하게 되면 동티모르 상품에게는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것과 같다면서 이 중추를 통해 더 많은 동부티모르 농산물이 중국 서남부와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동부티모르와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수요 전시구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정밀 수요화의 접목을 촉진한 것은 이번 중국 아세안 박람회의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아세안 국가 수요 전시구는 아세안 국가들이 교통, 스마트 물류, 도시 관리, 단지 건설 등 분야에서 가진 기술과 응용 수요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밀 접목을 실현했습니다. 첨단 기술 전시구에서는 심수량선 과학기술유한회사의 량선 쌍둥이 자리 랩 양자 컴퓨터가 스타 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량선 과학기술 하남 지역 시장 책임자인 리초는 아세안 각국이 디지털 경제, 첨단 제조, 최첨단 과학기술

0: 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회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아세안 박람회는 중국 기업과 아세안 국가 기업 간의 교류 협력과 업무 확장을 위해 플랫폼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발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마련된 AI 아세안 능력 강화 전시구에서 처음으로 전시에 참가한 브루네이 과학기술기업 포니그룹의 최고 경영자 왕도시는 기자에게 브루네이는 수산물만 수출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능력과 전문기술,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에 대해 왕도시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는 브루네이의 신형 해양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해당 기업은 중국의 과학연구기관과 두 건의 전략적 과학연구 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양생물 기술과 순환 제조에 초점을 맞춰 홍수림 보호, 환경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과 인재 양성을 연결했습니다. 아세안 응용 장면의 현지화 추진을 집중 전시한 남A 지역사회 전시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 승격과 민생 수요에 적합한 AI 기술 방안, 실제 적용 장면, 스마트 단말 제품이 많은 중외 상인들의 발길을 붙잡으면서 교류를 견인했습니다. 남A 지역사회 전시구를 방문한 캄보자 상무부 국무비서관 서맹고라는 AI 기반 스마트 농업에 큰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AI 발전 성과는 눈부십니다. 관련 기술이 캄보자에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캄보자 농산물이 중국 시장을 더잘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맹보라는 또 AI가 토양 성분과 양분을 분석하고 농지 기반 시설 관계 시스템을 측량하며 농업 생산 구역을 획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자와 중국 양측이 AI 응용 장면의 현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캄보자 농업 발전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고금홍 사무총장은 아세안과 중국은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구 3.0 버전이 가져온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디지털화, 인공지능, 친환경 산업, 재생에너지 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아세안 박람회가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지대 3.0 버전이 창출한 기회를 더 견고한 상업 동반자 관계, 더 광범위한 참여와 새로운 성장 내원으로 전환하여 아세안과 중국의 공동 번영을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통신식을

0: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가기 네, 리리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아이가 둘이서 단둘이 이렇게 소통을 조용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거 요해가 필요하죠.
0: 네.
1: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아이 혼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님과 이렇게 아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게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또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공부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이렇게 아이랑 잘 얘기를 해봐서 그 과목 중에 그 힘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혹시 친구가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몸이 피곤한 건지 이렇게 잘 상황을 요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딱 공부에 적응 못한다고 해서 공부만 집중해서 아이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또 우리 아이한테서 꼭 맞는다는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아이의 그 기질을 잘 파악하고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과 그런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예. 그래요.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찾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1: 예, 요 딱 하나의 행동만으로 아이의 집중력, 이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숙제하기 싫은 건 당연한 겁니다.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혹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고 우리 봅시다. 예, 그럼
0: 네.
1: 아이는 열심히 엄청 집중을 해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분투를 하겠죠. 예.
0: 네.
1: 요때는 집중력이 엄청 좋고 이지도 강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렇지만 또 숙제를 한다고 하면 질질 끌고 하기 싫어지지요.
0: 네.
1: 예,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는 또 빨리빨리 숙제하고 놀아야지 하면서 재촉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0: 네.
1: 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드님이 혹은 또 뭐 우리 딸님이 숙제하는 게 참 힘들지. 숙제하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이는 또 숙제를 안 하면 안 된다고도 하겠죠. 예?
0: 네.
1: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엄마 눈치를 보는 경향도 줄 것이고
0: 네.
1: 그리고 감정도 상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숙제를 안 한다, 막 빨리 해라.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엄마와의 그 사이도 살짝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0: 네.
1: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상황을 공감해 주는 것이 가끔씩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0: 네.
1: 또 혹시 엄마가 숙제를 안 한다고 해서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갔다고 하면 예,
0: 네.
1: 뭐 학교에 가면 아이는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0: 그렇죠.
1: 예.
0: 네.
1: 근데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이것도 아이 몫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또 실패를 해갖고 상처받은 적이 없는지 그것도 요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저급학년 이 소학생 아이와 함께 숙제를 하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또 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1: 예, 아이가 운다고 했을 때는 일단 힘들고 마음이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다는 증거겠죠. 예.
0: 네.
1: 그 숙제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걸 요해를 좀 해보면 숙제가 많아서 힘든지 아니면 진짜 공부가 어려워서

0: 나서 오는지 그 원인을 일단 분석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1: 아, 네.
0: 예,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숙제가 없거나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1: 네.
0: 예,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서 하기 싫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1: 이 핸드폰의 부정적인 역할이 원래 어느 정도쯤 차지한다고 네, 생각됩니까?
0: 핸드폰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1: 네.
0: 사실은 핸드폰을 놓는 거랑 이 공부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1: 네.
0: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핸드폰을 많이 놓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왜 핸드폰을 놓는 것이 아예 공부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까요? 그거는 그 공부에 영향을 받았다고 봤을 때는 그건 아이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
1: 네.
0: 그 상처를 아이는 핸드폰을 놓는 것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1: 네.
0: 예, 그 상처 해소하려고 하죠. 예,
1: 네.
0: 한마디로 핸드폰을 놓아서 공부에 영향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공부에, 그러니까 마음 아픈 아이라서 예,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공부는 마음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떠놓지 않으면 시대 따라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 네.
0: 아이와 아이들 간의 또 소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또 과도하게 놀아가지고 예, 학업에 영향이 됐을 때도 이럴 때 그 과목이 싫은 원인, 뭐 그 과목의 선생님이 싫은 건지.
1: 네.
0: 부모와 아이가 사이가 어떤지
1: 네.
0: 평시에 아이한테 뭐 힘들게 한 적이 없는지 이거는
1: 네.
0: 부모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예,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의 보면 그 인간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1: 아,
0: 예,
1: 네.
0: 그래서 부모와 그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인간관계가 또 나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때문에 이 친자관계 유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주고 그 아이의 그 마음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1: 네.
0: 예, 그러면 학교 가기 싫다는 그 아픈 아이를 둔 상황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1: 네.
0: 이런 아픈 아이를 두고서도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예,
1: 네.
0: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지금 학교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 학교를 가는 것이 1순위인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예,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0: 예.
1: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또 숙제를 미루는 정도로 보였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하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고 학업이 중요해지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결국 숙제를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꼭 바로 아예 그 마음을 바로바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게
1: 네.
0: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좀 쌓인 것이 있습니다. 예, 제때 그게 발견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도 크면서 연령별로 이렇게 다 성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아예 그 연령 특징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에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자기 아이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아이들마다 그 아이의 연령 단계에 맞는 성격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우리 아이의 어떤 기질 또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또 이런 성격 특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 갈등을 또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그 공부는 뭐 아이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많은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학업이 또 중요해지면서 아이들도 공부 부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또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예, 그리고 화내고 공격성도 보이고
1: 네.
0: 예, 이런 아이의 심리 건강 이런 것도 위해서라도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무서워서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가 해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안 하면 욕 먹고 이러니까 예.
1: 네.
0: 근데 이게 사춘기에 일단 들어서면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1: 그렇죠.
0: 예, 그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행동이 일단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알았다 이렇게 인정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기

0: 돈을 또 받아주고 이렇게 적당히 이젠 아이를 놓아줘야 됩니다.
1: 네.
0: 예, 이게 아이들은 또 다 알아서 자신이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아이를 믿고 일단 지지해 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여자 아이가 방문을 닫고 또 남자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 부모와 소통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춘기 공부 문제에서도 그 남녀가 보이는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그 첫 번째는 그 집중력, 자율성, 인내심 이런 데서 놓고 봤을 때는
1: 네.
0: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좀 더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예. 네.
0: 결국에 두 번째는 또 우리 남자아이들이 리과 쪽이 또 더 발달이 빠릅니다.
1: 네.
0: 예, 사고력도 더 강해지고
1: 네.
0: 더 어려운 문제들에 이런 것도 더 쉽게 풀어냅니다.
1: 네.
0: 수학이나 더 잘하겠죠.
1: 네.
0: 예. 하지만 또 여자아이들 대신에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송하거나 그리고 또 평소에 필기를 해두거나 이런 데도 또 더 뛰어나고 더 강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놓고 보면 사춘기 아이는 또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1: 네.
0: 여자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집니다.
1: 아.
0: 예, 근데 이게 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일단 다 겪을 어려움이 왔을 때는
1: 네.
0: 남자아이보다 더 쉽게 포기하고
1: 네.
0: 예, 그래서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연애를 하더라도 사춘기 아이들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1: 아,
0: 공부
1: 그렇군요.
0: 같은 거. 예, 예.
1: 네.
0: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또 어디까지나 다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거의 뭐 보편적으로는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1: 네.
0: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 또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1: 네.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목이 많아지고 그 공부 시간도 현저히 늘어나는데요. 이런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0: 예, 과목이 많아지고 그리고 숙제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학습에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때문에 마음 근육을 일단 든든히 키워줘야 됩니다.
1: 네.
0: 예, 소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이전 같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에 와서 엄청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소학교는 또 선생님이 내준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게 보면 되다 보면 또 학습도 혼자서 안배하고
1: 네.
0: 시간 관리도 혼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학교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너무 메시 이렇게 딱딱 규칙적으로 해주는 이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부터는 자각적으로 공부하는 그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야 아이가 그게 조금 습관화가 되면서 중학생이 됐을 때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배가 잘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하지만 또 그렇게 못했다 해도 이제 지금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1: 네.
0: 그냥 아이를 기다려주고 지금도 중학생 고중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은 것은 없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님의 그 믿음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1: 네, 그래요. 초중생과 이 고중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는 데에는 그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네, 앞섰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0: 예,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유행어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1: 네.
0: 예, 남자애든 여자애든이
1: 네.
0: 이게 평시에 이전에는 이렇게 잘 씻지도 않던 아이가 예, 머리도 자주 감고 매일 감고 예, 그리고 복장에도 신경을 엄청 씁니다.
1: 네.
0: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대한 시선이 이게 아이한테는 이게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사춘기에
1: 네.
0: 되면 누구나 다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아.
0: 예, 아이들한테는
1: 네.
0: 이렇게 때 이성한테 관심을 가는 건 이건 정상입니다.
1: 네.
0: 예, 그럼 걱정보다도 우리 아이가 이제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쩌면 커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조기 연애가 네, 공부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사춘기 아이들이 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근데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춘기도 아직 아이입니다. 애기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예, 미성숙하고 또 그 사랑을 처리하는 법. 예,
1: 네.
0: 그리고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그

0: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분을 주는 그 부분, 그 감정, 그 느낌에 그 전에 부모한테서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그 안정감이라거나의 지지라거나 그리고 믿음이라거나 이런 사랑 같은 게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이 아이한테서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건지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처리하는 법 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예, 사춘기는 때문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빠지게 되면 예, 공부에 당연히 지장이 됩니다.
1: 예. 그래요. 이렇게 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0: 아니, 아닙니다. 예, 반대는 무조건 하면 이것 뒤에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공부를 끝내고 또 연애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는데요. 이런 말이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과연 통할까요?
0: 아, 당연히 통할 리가 없겠죠. 사춘기 아이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는 상관하지 마. 이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근데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도리를 많이 설명을 하고 이러면 아이가 들을 리가 없겠죠.
1: 그렇죠.
0: 오히려 효과가 진행됩니다. 잔소리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애하지 말라는 그런 반대보다도 연애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런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미가 왜 이 아이가 좋은지 그 아이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 왜 이 아이랑 연애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라거나 이런 걸 아이한테 잘 물어보게 되면 그 친자 관계가 좋은 그런 아이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애들. 부모가 얘기해봤자 아이가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봤자 아이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친자 관계, 부모와 아이의 관계 처리,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솔직히 연애하는 이런 경우도 좀 적죠. 근데 연애를 한다고 해도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얘가 왜 좋다, 어떤 부분이 좋다. 그럼 그 좋다는 그 부분들을 부모님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모님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 아, 부모님이요?
0: 그렇게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0: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요즘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 아이 집 앞에서 막 2시간을 기다린다. 5시간을 기다린다.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 건강한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네가 하는 행동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는지는 내 문제야. 이게 다른 문제지 네가 나를 5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마음을 받아주자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좀 그 심리가 불건강한 아이들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상황 비슷한 이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이게 감동을 받습니다. 와,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이 감동 이거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상황에 그게 안 돼서 아이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죠. 얘를 통해서 뻥 뚫려진 그 부분을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때문에 이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에 이런 걸 많이 해주다 보면 아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와 이 연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피해야 할 그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일단은 아이를 부정하는 말, 그리고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를 탓하는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렇죠.
0: 순간 이렇게 막 욱하는 그 감정 때문에

0: 야, 네가 틀렸어. 언니 집 연애 할 때니 이러면서에 아이한테 초점을 두어 갖고 아이를 비난하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럴 때 아예 그 아이한테 초점을 두기보다도 아예 그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 그 행동에는 그런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의 너의 그 행동에는 아, 이 이유 때문이구나. 이렇게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죠. 예,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반항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절대 이 반대는 이거는 역효과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반대를 안 했더라면 한두 달, 일주일, 두 주일, 이렇게 3개월, 이렇게 만날 수, 이런 연애를 했을 수 있는 것도 반대 때문에 2년, 3년씩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이 반대는,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춘기 아이의 방, 다 자신만의 그런 그 숨기고 싶은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1: 자기만의 공간이 있죠.
0: 예, 근데 아예 방을 막 뒤진다거나, 예, 아이가 없을 때 핸드폰을 막 훔쳐서, 뭐, 막 훔쳐서, 이런 건 많습니다. 주변에, 예,
1: 그렇죠.
0: 핸드폰을 훔쳐보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모님들도 그 불안감, 두려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핸드폰을 훔쳐봐갖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부모님들 좀 주의를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1: 그래요. 이 조기 연애는 공부에 대한 영향 말고도 또 기타 걱정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예, 저기 연애를 하는 아이들 보면 그 가정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예, 부모님한테서 많이 억압을 당하면서 큰 아이들, 예, 그리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 예, 또 맡겨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맡겨졌거나, 예, 또 다른 집에 맡겨졌거나 이렇게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한테서 거의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그 건강한 연애보다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애에 몰입이 되고 빠지게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충분한 그런 사랑을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집안의 분위기도 좀잘 가꾸고, 예, 그리고 아이가, 집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예, 편안하지 못하다면 딴 데로 새나가겠죠. 예, 그 아까도 이건 연애랑 상관이 없겠지만, 또 어떤 집에서는 보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학원이나 많이 보냅니다. 예, 근데 이때 정말 애가 이 학원을 가고 싶어 가는지,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집을 가기 싫어서 이 학원에 더 가고 싶은 건지,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어 다닌다면 괜찮은데, 예, 집안을 피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면 엄마 잔소리가 싫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니까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딴 데서 채워갖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다면 또 연애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예, 연애에 쉽게 빠지거나, 핸드폰에 빠지거나, 예, 어디에 쉽게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다 숨겨진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냥, 아, 아이가 아프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감기 걸려도 예, 약도 먹고 치료를 하는데, 우리 아예 몸이 아픈 거는 보이고, 왜 마음이 아픈 거는 보이지 않는지, 이거 부모님들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좀, 반성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애를 하면 걱정할 문제가 어찌 없겠습니까? 예, 부모님들 걱정할 문제가 많죠. 예, 공부도 공부지만은, 근데 우리, 중학생들은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예, 미성년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그 행동들, 그런 거, 어느 연령대가 되면 그 성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부모님이 시켜줘야 됩니다. 예, 남자애는 뭐 아빠가 해주거나 여자애는 엄마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고 니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이런 성교육 같은 거 모르면 책을 사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하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얘기해줘야 됩니다. 만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함께 이렇게 만난다거나,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금지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상, 여기까지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찍어서,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고 잘 교육하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또, 좀 걱정을 많이 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는 공부를 못하겠다라며 포기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시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0: 예, 거의 사춘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사실 공부 자체는 쉽지 않죠.
1: 그렇죠.
0: 예,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한한 부모의 사랑이 겹쳐버리면 평생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는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고. 근데 혹시 현재 또 애를 두고 다양해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있다면, 또 혹시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아이 옆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무조건 아이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세상에서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예, 그다 엄마의 그 관심과 사랑은 꼭 엄마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1: 그래요. 이제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 이세 곳을 팽이처럼 오가는 요즘 중학생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요. 이 성적과 진학에 대한 지나친 압박 때문에 학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0: 네, 맞습니다.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하여 아이가 그 학습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예, 부모님의 역할과 지지가 필요하고.
1: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한 걸음 물러서 아이를 믿고 지켜보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 평이 전국 생태 환경 보호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시스템 공학과 전반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정비해야 합니다. 더는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치료하고 발이 아프면 발만 치료하는 식으로 각자 자기 분야만 관리하면서 서로 견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전 방위, 전 지역, 전 과정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질 오염을 잘 정비하고 수환경을 잘 보호하려면 하천에 량한 상하류, 육상과 수상, 지표와 지하, 하천과 해양, 수생태와 수자원, 오염 예방 퇴치와 생태 보호를 전면적이고 통일적으로 계획해 체계적 정비의 최대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의 일체화 생태 보호와 생태 복원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대규모적인 국토 녹화 행동을 전개하며 수토 류실과 황막화, 성막화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지나친 개발을 금지하면서 생태 우선 및 녹색 발전을 견제하며 장강과 관련한 모든 경제 활동에서는 생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은 반드시 제도와 법치에 의거해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생태환경보호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체제가 건전하지 못하고 제도가 엄격하지 못하고 법치가 엄밀하지 못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벌이 유력하지 못한 것과 관계됩니다. 제도를 서둘러 혁신하고 제도적 공급을 증가하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며 제도가 강제적인 규제와 접근 불허의 고압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에 의거해 엄격히 간부의 권력을 단속하고 하늘과 땅의 푸르름을 도해줘야 하며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응분의 책임은 반드시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궁함으로써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당정의 결책과 부치가 제대로 관철 실시되고 효과를 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법을 받들면 나라가 강성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나라가 쇠약해집니다. 정령은 반드시 받들어야 하고 법은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고 확실히 들어주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엄격히 관리해 그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련의 개혁 조치와 관련 제도를 내왔으므로 중앙환경보호 감찰을 들어주듯 단단히 들어주고 실행해야 합니다. 제도는 강제성과 권위성이 반드시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선택적으로 실시하거나 변칙적으로 실시하거나 소극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 간부 생태문명 건설 책임제를 실시해 엄격하게 고과 문책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사정을 봐주거나 눈 감아줘서는 안 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하이디는 바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생각처럼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눈치채고 클라라에게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클라라. 장하다.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일으켜 세운 다음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등을 받쳐주었기 때문에 클라라는 아까보다 더 자신있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이디는 그 주위를 깡충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몇 걸음 걷지 않은 클라라를 안으며 말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걸으면 힘들어서 안 돼.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안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피터가 데르플리로 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피터도 궁금해서 무슨 일인지 사람들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풀밭 위에는 휠체어의 의자 부분이 나뒹그러져 있었습니다. 등받이 부분도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승화 가수의 우리 우리.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뇌의 특성, 버릇, 구조를 알면요. 네, 성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 돈을 잘 번다, 인망을 얻는다라는 성공 외에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코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조차도 착각으로 어떻게든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터득하면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더없이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념과 생각을 좋은 착각으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을 이상적인 모양으로 다시 만들기도 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실천하든 그렇지 않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자면 뇌의 착각이니까요. 네, 다만 만약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자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착각의 법칙입니다. 왜 착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의식에 자라고 있는 나쁜 착각을 알아채고 지금부터 좋은 착각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네,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는요,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年过了，明年是走还是留呢？朦胧月色掠过泪痕，他的面庞青涩。

压冰箱几十块，全播放着倒带，靠在走廊的窗台正吃着微凉的外卖，一个一心留在上海来自小镇的女孩。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传说浩瀚银河有颗星是他，付出世界后仍然选择留下，记住中温柔的不像话。

传说浩瀚银河有颗星是他，走出世界后仍然选择留下，记住中温柔的不像话。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的时候，你在给谁撑伞？明明你不安，却散发着温暖。当你想放弃。

0: 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